파크 릭스님. 저는 직장을 다니다가 퇴임하고 한 달 조금 넘었는데요. 이제는 집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주심에 감사하며 샤시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밖에 비가 얼마나 많이 내리려고 그러는지 낮인데도 캄캄하네요. 월요일 신나는 곡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아마 이렇게 조금 여유로운 생활에 적응하기까지도 시간이 필요하셨겠죠. 누군가는 우리 파크릭스님을 굉장히 부러워하실 것도 같고요. 오늘 비 소식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비가 내릴지 소강 상태가 좀 이어지다가 비가 올지 아무튼 어두컴컴한 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신나는 곡 말씀하셔서 준비해봤습니다. 샬롬 CCM 2부 여는 곡은 블리스 워십의 예수님 찬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한 주 우리 송정훈 훈디를 대신해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아나운서 유지수입니다. 옆방 해피송에서 낮에 팝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그림자님도 오셨고 고맙습니다. 다 잘 될 거야 님도 오셨네요. 여기는 용인 기흥인데요. 어린이집에 딱 등원시키고 나니까 폭우가 쏟아집니다. 출근길 부디 차가 막히지 않기를 하셨는데 월요일입니다. 게다가 비가 내리는 날. 아, 오늘은 사실은 안전이 가장 중요한 날이죠. 특히 차 안에서 방송 함께하는 분들은 무엇보다도 안전이 제일이다. 다시 한번 잊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이계로한 집사님 함께하고 계신가요? 샬롬 하시면서 구주를 생각만 해도 신청합니다 하셨거든요.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아이디가 빨리 달리자님. 와, 옆집에서 듣던 목소리가 들리니까 너무 좋습니다. 항상 아침에 듣던 방송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셨는데요. 잘 들으셨죠? 아, 이 곡은 춤추는 예배자님이 샬롬 월요일 출근하면서 출석합니다. 심적으로 힘겨웠던 한 주를 떨쳐버리고 새로운 마음과 힘으로 힘차게 한 주를 시작하렵니다. 골든시즈 출근송 응원송으로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잘 들으셨길요. 저도 덕분에 힘을 얻었습니다. 김관옥 골든 슈즈 런 런 런 이었고요. 또 김상훈의 킹덤 오브 갓, 또 아침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또 4월과 5월 9주를 생각만 해도 였습니다. 상하이 곰돌이님, 유디 환영합니다. 덥고 습하지만 활기찬 한 주 보내보아요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저도 샬씨 덕분에 한 시간이나 일찍 일어나고 좀 더 부지런해지고 많은 일들을 하면서 뿌듯한 마음입니다. 여유나님은 대구는 비가 옵니다. 샬씨 들으면서 우산 쓰고 맨발 걷기 나왔어요. 비가 어느 정도 아주 세차게 오지는 않았으면 하고요. 와, 상상만 해도 운치 있고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맨발 걷기. 오히려 땅이 좀 더 깨끗한 느낌이라서 미끄러운 거 조심하시면 이 여유가 부럽기도 하고요. 하, 그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는 생각도 들고요. 마음에 혹시라도 안 좋은 일들, 뭐 무거운 일들 있었더라면 이렇게 맨발 걷기 하시면서 다 내려놓으시고 돌아가실 때는 좀 편하고 가벼운 마음이셨으면 좋겠네요. 파리 가제트님, 저희는 회사가 김포인데요. 여기는 비를 퍼붓습니다. 아니 정말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그러니까 샬시 시작하기 한 30분 전쯤에 이때는 비가 오락가락하면서 그래도 아주 어두운 느낌은 아니었는데 어떻게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더 어두워지는 것 같습니다. 찐파랑님, 이제 정말 7월 시작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죠? 이제 7월도 월요일이 딱 되니까 7월 시작했네 그런 생각이에요. 저도 열심히 하반기 기도하며 준비하겠습니다. 7월 24일부터 30일까지 말레이시아 선교 준비하면서 많이 불안한데요. 기도하며 주님께 맡겨보기를 또 기도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많이 없어요. 기도하면서 또 주님의 부르심에 맞게 그 길로 나아가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샬롬 CCM 송정훈의 샬롬 CCM. 아,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앞에 넣어야 좋아하시나 뒤에 넣어야 좋아하시나. 아무튼 저는 이번 한주 함께하는 아나운서 유지수고요. 이어지는 곡은 유윤종입니다. 주님 그 길.

스마일 50님, 샬롬 지수님 반갑습니다. 7월의 첫 월요일 디아코니아 길 되신 예수 찬양 들으면서 힘차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샬씨 가족 다 행복하세요 하셨는데 신청하신 디아코니아 길이 되신 예수 오직 예수였고요. 또 김형미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유윤종 주님 그 길이었습니다. 바다님이 지수님 반가워요. 아침 일찍 한 시간 걷기하고 라떼 한잔하면서 샬씨 접속하니까 지수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보아요 하셨는데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와, 운동하고 가벼운 몸으로 라떼 한잔하시면 하루에 활기를 쫙 충전하실 것 같아요. 이만하면 행복님은 지수님 반갑습니다. 오랜 팬입니다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제가 2004년도에 CBS 입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오랜 벗, 오랜 친구가 계실 것 같아요. 이만하면 행복님 고맙습니다. 하늘나라 구름이님, 샬롬 유디 반갑고요. 송디가 어찌나 당부를 많이 하셨는지 먼저 인사드립니다 하셨는데 우리 송정훈, 우리 훈디, 송디께서 워낙 마음이 예쁘셔서 그죠. 그래도 아마 지금쯤은 아무 걱정 마시고 그냥 그저 편안하게 휴가를 즐기셨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러브유님도 오셨는데요. 열방의 소망, 포스의 곡 듣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준비했습니다. 함께 듣죠.

베렌 합동님, 항상 듣는 시간인데요. 너무나 반가운 지수님 목소리네요. 팝으로 듣던 지수님 목소리가 또 찬양을 전해주니까 이 또한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셨는데요. 우리 게렌 합봉님의 마음이 예쁘신 거죠. 나무엔이었습니다. 살아라 살아내라. 또 딜라이트의 하루, 포스의 도곡이었죠. 열방의 소망까지 세 곡을 전했네요. 배고픈 고질라님, 비가 많이 내렸는데 또다시 큰 소나기가 오고 있습니다. 다들 안전하고 건강하고 또 주님의 보살핌으로 평안하고 복된 날들 보내시길 바란다고 하셨는데요. 같은 마음입니다. 성현 고모님, 많이 듣던 목소리인데 지수님 맞죠?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마틴님도 순간 해피송인 줄 알았다고. 러브블러썸님도 오셨고요. 짱가님, 샬롬 지수님 환영합니다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 휴가 간 훈디를 대신해서 샬롬 CCM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 남겨놓고 저는 떠나고요. 올해부의 너의 발걸음. 내일 다시 옵니다. 유지수였습니다.

0: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2: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0: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1: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이었습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섯 달이 훌쩍 지나고 7월의 첫 월요일을 맞았습니다. 상반기에 세웠던 계획과 목표들을 자연스럽게 돌아보고 또 후반기 계획들을 세우는 시간이죠. 나는 어디까지 왔을까? 지금 어디에 서 있을까?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데요. 다른 누구보다도 내가 던진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하는 그 순간이 오늘을 여는 열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문을 열고 들어온 이곳에 잘 왔다고 반갑다고 어깨를 두드려주는 당향로 가족들이 있어 더없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시간의 11조로 찬양과 나눔으로 두 시간 채워가겠습니다. 당양로로 잘 오셨어요. 러브유님, 짱가님, 황태규 아빠님, 이쁜아님, 태희님, 그 밖에도 이렇게 많이 저를 반겨주시네요. 다 하나하나 눈 담아 기억하겠습니다. 반가워요. 참 잘 오셨어요. 이현덕의 목소리였고요. 홍래님은 지금 걷고 계신데요. 비 내리지 않아요? 제가 있는 곳은 지금 비가 내리고 있고 많은 지역도 장마 영향으로 비가 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신 곳 날씨도 알려주시고요. 지금 뭘 하시는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어떤 곡을 듣고 싶으신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샵 7997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열어놨고요. 또 레인보우로 방송 들으시는 분은 사연과 신청란에 사연 남기시면 됩니다. 이어서 오후에 정한 앨범에서 들을까요? 믿음.

선삼선레이님과 함께 비 준비하시니 오늘은 웨이홈 앨범에서 들었고요. 핸섬님, 우후의 정원. 네, 맞아요. 우후의 정원 앨범에서 믿음이라는 곡도 그 전에 들었습니다. 성미님이 울산 소식 알려주셨어요. 울산이 습도가 높고 덥다고. 아, 여름이 이게 제일 힘들잖아요. 특히 습도 높을 때. 아, 오늘 잘, 좀 마음 컨트롤 잘 하시면서 보내셔야 될것 같아요. 습도가 높으면 짜증도 조금 올라가거든요. 짜증의 그 정도가. 화안낼거좀 화내게 되고 짜증내게 되니까, 이 마인드 컨트롤도 잘 해야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로님, 지금 거래처 전화가 평균적으로 많은 시간이라 일은 해야 되는데 방송도 함께 하고 싶고 욕심이 과한 건가요? 뭐 이런 욕심은 괜찮은데요. 아니, 월요일이 일이 조금 많은 요일 중에 하나잖아요. 일주일 계획도 세워야 되고 그리고 좀 주말 동안에 밀린 것들도 해야 되고. 근데 저는 비를 핑계로 좀 멍하니 있다고 온것 같아요. 주말에 여러분이 보낸 사연도 정리하고 할게 진짜 많았는데 창밖도 쳐다보게 되고 그냥 멍하니 보내다 와서 살짝 후회는 되는데요. 그래도 그래서 또 충전된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찬양에 귀 기울여 가며 더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데이비드 님이 어제는 군대 훈련 중인 아들 목소리 들으니까 정말 반가웠어요. 15일 퇴소식인데 친구 3명을 데리고 오라네요. 얼마나 친구들이 보고 싶겠어요. 네. 새벽 이슬 같은 신청하신 곡 같이 들을까요? 소리엘입니다.

비가 와서 걷기 운동은 못하고 있지만 차분하게 당양로 들으면서 은혜의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동행님이 신청하신 여기에 모인 우리 훈제계란 프로젝트 앨범에서 들었고요. 어여쁜 자연님이 그 앞집에서 살구가 아주 탐스럽게 열렸대요. 그 앞집에 계신 분이 아유 따 먹어도 돼요 했는데도 먹어도 되나 그래도 이렇게 탐스럽게 열렸는데 앞집에서 직접 드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가만히 놔뒀는데 아이고 먹으라니까 하면서 또 앞집에서 따서 주셨대요. 이웃의 정이 참 좋습니다. 아까 울산 날씨 전해주시니까 어여쁜 자연님의 남편분이 울산에 갔는데 아 날씨가 그렇군요 하시면서 가족이 있는 곳의 날씨도 생각해 보게 되고 그죠? 예,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들으시니까 얘기를 전해주시면 그곳에 사는 사람 아니면 이렇게 그곳에 출장을 갔거나 일이 있어 가신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게 되는 좋은 연결고리가 또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숲 신청하신 곡 들을까요? 사랑이야기가 부르고요. 에스프레소님께서 비오는 날은 꼭 들어보고 싶은 곡이에요 하신 예 창문 두드리며 비가 오네 이 곡 Y팀 앨범에서 이어서 듣겠습니다.

장지영님의 신청곡 은혜로다 손영진이 부른 곡이었습니다. 8529님 여행 잘 마치고 돌아왔어요. 오가는 길도 있는 동안에 잘 지내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한동안 여행 추억으로 살 것 같아요. 네, 여행은 그 곳에서의 기쁨과 감사도 있지만 다녀온 다음에 떠올리는 감사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떠올림이 내 또 일상을 살아갈 힘을 주는 것 같아요. 열심히 행복하게 그 여행길 떠올리면서 매일매일이 기쁜 삶이 되길 바라고 원합니다. 잘 오셨어요. 베이징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시 시장님. 상반기에는 제 인생에 큰 일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오랜 고민 끝에 큰 손실을 떠안고 사업 정리하고 새로운 직장에 들어갔고요. 저는 20년 이상 다닌 직장을 퇴직하고 처음으로 주부의 모습으로 지내고 있고요. 큰아이는 기숙사가 아닌 하숙을 시작했고 우리 둘째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의 큰 결단과 도전들이 있었던 상반기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하반기에도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도하며 기대하려고요. 아멘. 정말 가족 모두에게 하나하나 그런 큰 변화들이 있었네요. 그 하나하나를 결정할 때 특히 남편분 일을 결정하실 때 얼마나 고민하고 기도하셨을까요? 모든 선택이 최선의 길이 되도록 인도하셨으리라 믿고요. 하반기에 그 변화들 속에 새로운 길을 내실 주님의 일들도 기대합니다. 블루딱따구리님의 신청곡 조혜련의 목소리로 들을까요? 어떻게?

감사 에너지님께서 다시 시장님의 사연이 저와 비슷해서 말씀으로 들립니다 하셨어요. 이 사연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 격려하심, 그리고 함께하심을 느꼈으면 하는 예 그런 바람입니다. 다윗과 유나단 앨범에서 주님의 손 들었는데요. 남설악 금강초록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복의 근원님께서 10,000 리젠스 신청하셨어요. 집안이라고 계시다고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오늘 덥습니다. 예수전도단 앨범에 있는 송축해 내영혼 10,000 리젠스 일부 끝곡으로 들려드려요.

0: CBS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1: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 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2부 첫 곡은 노아 앨범에서 야곱의 축곡 들려드렸고요. 6067번님께서 아마 쭉

들으셨던 분은 이 기도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 며느님 양수가 좀 부족해서 위에서 기도해 달라는 기도 올리셨었는데 그 양수 수치가 적어서 대학병원 응급실에 갑자기 가게 됐는데 정말 딱 턱걸이로 정상 수치가 됐다고. 이제 3개월 있으면 할머니 볼수 있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보자. 우리 며느리 힘들지만 조금만 더 참자 하시면서 신청하신 곡 야곱의 축복이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죠? 손주 건강하게 만나시고 우리 며느님도 건강하길 바라면서 함께 들었습니다. 러블리 포스님 반갑고요. 당양로 후반부라도 함께 할수 있어 감사함에 듣겠습니다 하신 9858번님도 계시고요. 송미영 집사님이 주이포유 가족들에게 이 찬양 들려주고 싶으시대요. 어렵던 순간에 가장 가까이 계셔준 당신께 얼마나 고마운지 굿니스 오브 갓 CC 와이넌스입니다.

지금 숙평기님 댁에는 감자 호떡 냄새와 호박 야채전 냄새가 솔솔 날 것 같아요. 아니, 진동을 할 것 같습니다. 아유, 맛있겠다. 예, 크룩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저희 오산 새생명교회 사모님 생신도 축하해 주세요. 작은 개척교회인데요. 인정 많고 사랑 많은 사모님이시거든요. 오산 새생명교회 사모님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매일매일 기쁘게 걷는 삶의 길이 되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건강하시고요.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그 삶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드님, 예, 생일 축하드려요. 아이디가 쭈니 엄마시니까 쭈니 생일인가요?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고 사랑받는 아이로, 사랑을 나누는 아이로 자라길 바라고요. 또 주 안에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꿈 갖는 그런 아이로 자라길 바랍니다. 축하곡 띄워드려요. 러브가 부릅니다. 축복합니다.

최인영 성령의 바람, 그 전에 러브 축복합니다. 함께 나눴습니다. 아기곰 엄마님이 초등학생 6학년인 딸 하영이가 전교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오, 멋있다. 오늘 오후에 연설문 녹화를 하는데요. 어제 늦게까지 또 오늘 아침에도 연설 연습하고 등교했는데 긴장이 되겠지만 기도하며 임하고 다음 주에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영이의 이름 뜻이 하나님께 영광이거든요. 개척교회에서 대예배 반주도 하는 우리 하영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하영이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연설도 잘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함과 신뢰할 수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길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소식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해주세요. 하나의 나눔님께서 정원님의 소탈한 웃음소리와 함께 힘찬 출발해 봅니다 하셨어요. 여러분께 뭐 힘이 될 수 있다면요. 얼마든지 제가 힘찬 웃음, 전해드릴게요. 아도니스님, 오늘 동생의 진료가 있어서 서울에 가려고 준비하며 듣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팔뼈에 괴사가 멈추고 튼튼한 팔로 고통과 불편 없이 지내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도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반쪽 믿음, 그런 저를 용서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하신 아버지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감사 기도 드리는 오늘이 되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도니스님 기도와 함께하며 신청하신 곡 들려드립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오늘은 최유정의 목소리로 들려드려요.

다이아몬드님과 함께 예수나의 치료자 오늘 텐트메이커스 송재홍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하나비님께서 네 하나님께 영광 우리 딸도 이름이 하영인데요. 도전하는 하영이에게 담대함 그리고 당선되길 함께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인 딸들이 되길 원하고 바랍니다 하셨어요. 아멘. 이 모든 시간이 우리 하영이들에게 성장하는 시간이 되리라 또 믿습니다. 왕코님도 오셨고요. 추억님 감사합니다. 풀꽃님은 함께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웃음꽃을 피우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듯한 그런 시간,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시간이라고 하셨어요. 저도 잠시 상상을 해보니까 그 발 아래에 시원한 물이 흐르고 여러분과 오손도손 얘기 나누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하고요. 이어서 아름다운 하늘과 함께 들으려고 걸어놨습니다. For a beauty of the earth.

희망은과학님과 함께 아카펠라 앨범에서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과 함께 들었습니다. 신감사님, 나눔이 있는 또 오늘을 살고 계시네요. 영래님, 저희 부부는 시니어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침에 아내가 출근하면서 한마디 합니다. 마늘 까야 되는데, 마늘 까야 되는데, 걱정스럽게 말을 하는데, 다행히 저는 오후 출근이라 그러면 나보고 까라는 건가 싶어서 마늘이 담긴 그릇을 탁자에 가져다 놓고 예 깝니다. 이제 슬슬 출근 준비해야겠습니다 하셨는데 딱 그 마늘 까야 하는데 라는 말 속에 담긴 당신이 좀 까면 어때요? 라는 그 행간을 읽으신 영래님 예. 칭찬합니다. 아내분이 퇴근해서 오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3665번님께서 우리 가족, 너구리 가족과 함께 걷고 왔습니다. 아가는 뒤따라가는데 어찌나 빠른지요. 함께 있는 사진은 못 찍고 독서집만 찍었어요. 아유, 이뻐라. 사진 보내주시니까 함께 그 길을 걸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예, 듭니다. 가브리엘 님이 가끔씩 삼형제 아가가 오는데요. 아무리 조심을 시켜도 아래층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작지만 선물을 드리면 홀로 사시는 할머님께서 아유 사람 사는 것 같아서 좋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신다고요. 참 고마운 이웃입니다. 층간소음에 지혜와 사랑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셨어요. 같은 일인데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시끄럽긴 할 거예요. 이 아이들 얼마나 에너지가 넘쳐요. 삼형제가 함께 뛰니까 근데 아이고 사람 사는 것 같아서 좋네라고 해석해 주시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네요. 그죠? 오늘 끝곡으로 유가 부르는 장선이 박희영이 부르는 엘샤다이 전해드립니다. 이 곡은 오늘 지금이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이 신청하신 엘샤다이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오늘도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로 보내세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사랑해 CBS.
1: 봄은 생명이 발화하는 시기입니다. 꽃이 아름다운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그 꽃이 제 목숨을 바쳐 그것을 피워냈기 때문이죠. 미물도 마찬가지고 새들도 마찬가지고 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들은 꽃을 피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과정이지 꽃이라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그게 사람이라면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작가 박범신의 산다는 것은 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입니다. 이 찬송은 영국 자유교회 목사인 스몰이 작시하고 미국인 음악가 스테빈스가 곡을 붙인 찬송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월적인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고 오직 그분만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는 내용을 담은 은혜로운 찬송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친히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으며 그 사랑의 음성으로 죄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 찬송은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라는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우리를 참 좋은 친구라고 노래하는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입니다.

0: CBS
1: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0: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중의 남자 주인역입니다. 이육사 씨, 네, 이육사의 시 청포도 아시죠? 그 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 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참 진짜 푸른 문장입니다. 7월의 햇살은 뜨겁고 공기는 무겁고 걷는 길마다 땀이 먼저 따라오르지만 시인은 그 계절 속에서 더위만 본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시간을 본 것입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뜨겁고 고단한 계절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있죠. 일은 많고 마음은 지치고 기도의 응답은 아직 보이지 않는 날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신앙은 조금씩 익어간다는 사실. 그러니 우리요, 오늘의 더위 앞에서 너무 쉽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리몸 등등 많이 들립니다. 이성균, 하늘나라에 있는 이성균. 네. 그립네요. 참 그리운 사람들이요. 신상호, 하나님의 은혜 썼던, 참 일찍 이 땅을 떠나서 참 아쉽고 또 그리운 사람들입니다. 이 땅이 참 짧은데 이 땅을 뭐 평생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참 많아서 저는 굉장히 그것 때문에 안타까운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정말 시간도 빨리 갔는데 말입니다. 자,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주일 잘 보내셨나요? 예, 저는 아주 먼 길 갔다가 여행 가방 들고 여수와 광주, 오늘 아침 기차 타고, 네, 캐리어가 오늘 왜 이렇게, 아, 물 있는 거 다 가져오거든요, 저희는. 물이 한 6~7개 있었나 보다, 진짜. 그러네요. 아, 그래가지고 더 무거웠네요. 떡 받은 것도 있고 그 안에. 아, 그러네요. 자, 여러분 주일 잘 보내시고 좀 쉬시나요? 아니면 열심히 일하시는 시간이기도 할 테고 여러분의 일상도 올려주시고 여러분의 사연도 기다릴 테니까 달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포도는 익어가고 저의 믿음도 성숙해가고 패스하자님 좋다. 야, 아멘. 이은주님 경기도 광주인데, 예, 흐렸다가 햇빛 비치다 이런다고, 예, 올려주셨습니다. 오, 이쁘다님. 오늘은 무조건 내 편과 한 가정을 이루고 30년을 살아낸 날입니다. 무조건. 이 말이 아마, 딱 이게 어울리는 말 같기도 하고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네요. 이 단어가. 아무튼, 무조건, 네. 앞으로 그 이상을 살겠지만 더 많이 사랑하고 이해하고 아껴주고 감싸주는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가정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사랑하며 축복성으로 사랑하며 보내드려야죠. 네, 이게 뭐 기타로라도 해야 될 텐데 말입니다. 아무튼 사랑하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축복합니다. 예. 하나의 나눔님 요새 바쁘셨나 봐요. 오랜만에 왔어요. 월요일 비가 오다 멈추다 흐리고 전국이 그러나 본데요. 그런가 본데요. 경기도 광주도 화천도 그런 거 보니까 눅눅하지만 뽀송한 사평도 함께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함께 해주세요. 샵7997 모바일 문자 그리고 만나로 레인보우 게시판 열어놨습니다. 자, 한부영이에요. 그리스도의 계절 강찬 섬김.

네, 강찬 섬김 듣고 왔습니다. 들어와 들어와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24시간 찬양만 울려 퍼지는 멋진 곳이에요. 네, 달려와 주세요. 리빈님이 국민학교 때 갑자기 추억이 떠오르셨나 봐요. 그럴 때 있죠. 문득 아우 지금 상황이랑 상관없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쌍둥이 손주 돌보는 중 즐겁습니다. 더 파크님. 아 이쁘죠. 네 이뻐요. 세인트 홍님 안녕하세요. 저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맑은 물 정수기 잔뜩 흐린 하늘이지만 이 또한 감사하며 흐려도 좋고 비와도 좋고 맑아도 좋고 네 그냥 감사하기로 결정해버리면 그럼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아, 3.1절님 10차 방사선 치료 잘 받고 오시길 바랍니다. 비 내리는 월요일 물방울이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듯 저도 예수님 곁에 매달려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최 여사님 진짜 떨어지 말아야죠. 네, 네, 떨어지지 말아야죠. 맞아요. 물방울들 가만히 보면 어떤 건 떨어지고 어떤 건 나뭇잎 밑으로 그냥 흘러서 쭉 예, 같이 스며드는 경우가 있어요. 스며들읍시다. 매달릴 정도가 아니라 스며들어버리는 예수님 닮아버리는 예. 오, 개미님 생일 축하합니다. 완전 축하합니다. 우리 가족 주 안에서 건강 축복 만사형통의 복 주시길. 저는 이게 만사형통이라는 건 찬송가에 있지만 성경엔 없어요. 만사형통은 성경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합력해 선을 이루는 거죠. 모든 게 바로바로 잘 된다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 성경엔 그런 말씀은 없지만 합력해 선을 이루는 예 정말 그런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진짜 어려움이 와도 결국은 회복되어지고 아 여기서 아멘이 두 글자가 탁탁 올라와야 되는데 슬픈 일이 생겨도 곧 기쁨으로 바뀌고 예, 이런 거죠. 그래서 꽃길만 걷는다 꽃길만 걸으세요 이건 성경적이지 않은 말이에요. 그냥 재밌게 할 수는 있지만 예. 야 CCM에 그냥 그 뭐라 그러죠 박사죠 안학수님 정말 정말 오랜만에 왔는데 오랜만에 신청곡도 또 전혀 모르는 곡을 또 신청하셨어요. 준비해 놓을게요. 너무 반갑습니다. 구기만님 어머니도 초음파 검사 받으러 가시는데 건강하시길 기도하고 마라나타선 삼선리님도 달려와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의 사연 오시면 또 같이 인사하고 하이파이브도 하고 그럽시다. 자 헤리티지 문을 열어 배상진님 듣고 있나요? 그리고 김단비입니다. 전신갑주 그리고 김명식과 서재화 사랑하며 이쁜아님 축하 다시 한번 합니다. 30년.

네, 원곡자님이 아니네요 하셨는데 제 목소리가 앞에 시간에도 나갔고 또 좋지 않나요 이쁜아님 김명식과 서재화의 목소리로. 네, 원곡자 맞아요 태연씨. 최인혁하고 김지혜 제가 아내를 위해서 만들어준 노래이기도 하고 올해도 이걸로 또 축가 네, 친구 그 친구 딸이 결혼식인데 축가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야 내 그 아, 딸하고 아들의 그 소, 뭐 사위의 의사를 물어보고 너희가 결정하지 말고 했더니 아 딸도 부탁을 했다. 그래서 야 요즘 젊은이들은 자기 친구들 막 이렇게 하거든요. 물론 그날 친구도 한 곡을 했지만 그래서 그 친구는 자기 결혼식 때도 제가 축가를 하고 자기 딸 때도 예, 제가 축가를 하게 된 그런 커플이 선교사님 인도 선교사님 커플이 한 또 있어요. 네. 그 참 예, 저에게도 특별한 네, 추억이죠. 추억입니다. 왼손 공기다리님이 아이고 병원 입원 중이시라고 무릎 수술 53세신데요. 근육을 키우면 통증이 없고 좋은데 아 여자분들은 또 이게 진짜 근육 키우기 쉽지 않고 근육도 많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네, 잘 치료되고 회복되고 좋아지길 바랍니다. 재활도 꽤 오래 걸린다고 하던데. 아. 벼락수정관님은 아이들 계속 바꾸시네요. 예. 왜 바꾸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너무 많이. 예. 또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있어서. 근데 뭐 보통 이제 은혜 받은 문구로 바꾸는 분들을 자주 바꾸는데 벼락수정관님은 특이한 걸로 계속 바꾸시네. 수정관 좋아하시나요? 감사 알기 전과 후의 삶은 너무나도 다르네요. 성철님. 그렇죠. 너무 다르죠. 리빈님도 샬롬 반가워요. 태풍에 피해 없기를요 하시면서 네. 예수님이랑 또 인사를 하셨습니다. 오케이 민민아님 안과 다녀오셨군요. 비가 내려 아니 내려다 반복하면서 더욱 습하고 숨이 막힌다고. 아 이게 맞다. 내리고 또 이렇게 그치고 내리고 이게 더 습한 느낌이 더 들겠다. 그죠? 요즘 시끄러운 거 고등학교 야구 때문에 아무튼 아유 맞아요. 근데 그게 그냥 뭐 그냥 놀리고 그런 얘기

가 아니라 그 시작이 그 아픔을 겪었을 많은 사람들과 그 도시에 사는 또 학생들 이런 것들이죠. 본질을 왜곡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몰라서 그럴까? 아니면 그냥 자기가 반대 사람들에게 너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자꾸 본질을 왜곡하고 그냥 내가 편한 대로 나에게 유리한 대로만 번역 뭐 이렇게 해석하고 하면 인성이 망가져요. 성경도 똑같아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적용하고 전하고 듣고 하면 결국 신앙은 망가져 버립니다. 성경 그 자체로 말씀하신 것들을 들어야 되는데 자기에게 유리하게만 듣고 또 자기에게 유리하게만 전하고 이러면 이제 망가지는 거죠. 참 아유 어렵고 참 복잡하고 정말 마지막 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는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갈까요? Joy for You 들으면서 말씀대로 본질을 찾아 예수 닮는 사람 됩시다. 아셨죠? 네. 인사하고 하이파이브 합니다. 비타민 희수님. 와, 반갑습니다. 태현 씨도 도자기 만들고 왔군요. 귀여운 달 항아리에 소금 담을 거예요. 하셨는데. 저 평생 처음으로 저도 도자기 만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제주에 집회 가고 또 MT가 있었어요. 월드비전 홍보대사. 한달 안에 제가 만든 도자기가 도착합니다. 뭐 만들었을까요? 자, 궁금증 여러분의 상상력을 알려주세요. 제가 도자기를 만들었어요. 최초로. 뭘 만들었을까요? 네, 알차. 샵 7997 모바일 문자와 만나 레인보우 게시판에 한번 여러분 단장님이 뭘 만들었을까? 최초의 도자기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십시다. 말이 이상하네. 창문에 창문, 시와 그림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시와 그림의 김정성 목사도 같이 갔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 도장이 처음이었어요. 근데 좀 뭐 쟁반 있고 꽃병 있고 그다음에 그 라면 그릇 저 머그컵 그릇 꽃병 머그컵 추억님 예. 그리고 또 뭐 있을까 손주 선물용 머그컵 작은 미랄님 십자가 펜던트 김진아님 뭐 4180님도 달 항아리 비타민 희수님 제가요 라면 그릇 만들었어요. 라면 그릇 만들고 제일 밑에다가 아들이 라면을 많이 먹잖아요. 저는 많이 안 먹죠. 그래도 라면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다 먹 국물 딱 마시면 밑바닥에 글씨가 보이게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2만 칼로리 드셨습니다. 네, 딱 먹고 나면 국물까지 딱 마시면 2만 칼로리 드셨습니다. 이렇게 딱 보이면 움찔할 것 같아가지고 말입니다. 이제 어떻게 올지 이제 궁금해져요. 최초 처음으로 만든 도자기인데 말입니다. 꿈이름님이 저는 초신자인데 마음이 꿀꿀해서 차에 시집 가지러 갔다가 성경책을 갖고 오는 저를 보며 놀랐습니다. 흠이 초신자가 어디 있어요? 그냥 몸이 그냥 신앙으로 이렇게 단련돼 버리셨네. 아 참 좋다. 비냄새 좋다는 4180님 저만큼 좋아하시네요, 그죠? 4180님은 저 비 너무 좋아해서 참 아침에 새벽에 광주에도 비가 내렸거든요. 창문 밖에서 빗소리 아 최고예요 최고. 네. 수인님 귀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열방을 향해 나선 아울리치 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마 같은 교회 팀이 갔나 보죠. 비 준비하시는 앞 시간에 나가서요. 아유 죄송합니다. 아 비 오니까 일손이 놓아졌다고요? 아 비 오면 일이 안 되는 일인가 보다. 이만하면 행복님 그럼 쉬세요. 네. 점심 먹으면서 들어오셨어요 정민님 반갑습니다 정민님. 그래요. 이럴 때 그냥 쉬는 거죠. 진주리님 흔적만 남기러 오셨다고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경필사 지난 토요일에 온 가족이 성경필사전에 다녀왔어요. 결혼한 두 딸과 9월에 결혼할 아들 남편과 결혼할 아들 그리고 남편과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보는 순간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단 안 다녀오신 분들 시간 내서 꼭 다녀오시길. 정말 바다향기님 말씀대로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입니다. 기프티드 사랑한다 말하시네. 1부 끝곡이고요. 2부에서 만날게요.

0: 당신이 나를 지루해 할까봐 내가 먼저 멀리 당신을 던져봅니다. 달아날 수 있도록 풀어줌으로써 나는 당신을 포기합니다. 포기의 복수, 포기의 쾌락, 그리고 포기의 보상. 당신은 늘 첫 떨림으로 달려옵니다. 던졌다 당기고, 풀렸다 되감기고, 사라졌다 되돌아오는 천 갈래 던져진 그물길. 오요, 오요, 오요요. 정끝별 시인의 요요를 읽어드렸습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참 말이 많은 시대입니다. 말이 많다고 꼭 나쁜 건 아니지만 정말 말만 있는 시대라 문제가 됩니다. 우리를 돌아봅니다. 믿음으로 살라고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얘기하고 주장하던 사람끼리 모여서는 노후 대책 얘기만 한다고 합니다. 더 하늘 소망이 가득해서 이 땅에서 하늘을 품고 살자며 여전히 삶에선 더 많은 물질을 가지려고 애쓴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주님, 적어도 말과 행함이 달라, 전하는 말과 듣는 말과 행함이 달라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에게 하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교회가, 모든 목사님들이, 모든 성도들이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으로 충분했던 시간들, 천국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천국에서 상, 더 귀한 상을 받고 더 아름답게 살까를 고민하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믿음의 삶을 걸었던 그때를 망각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기억하며 그때로 돌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사평로 식구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날마다 알고 깨닫고,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며 행함으로 천국을 사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늘을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장식 남궁석 헤븐 메들리로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카톡 알리기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열심히 우리 같이 해봅시다. 5만 명 만들어야죠. 네. 김명수님이 찬양 연습하고 집으로 가시면서 아이고 열심히 사시는군요. 지키리님은 1부 때 못 들었다고 오늘 아침 바쁘셨군요. 네, 오전에. 아 데뷔 장로님이 날씬하시거든요. 이 내용을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네요. 점심 지금 먹으러 왔어요. 열무국수에 김밥 먹으려고요. 너무 많은 거예요. 흐흐. 아니 보통이잖아요 이게요. 근데 보통인데 뭐 국물 있는 거 국수 하나 김밥 그 많다고 딱 하시는 거 보니까 예 확실히 살은 안 먹어야 빠져요. 네. 조금 먹는 사람이 안 찌는 거고요. 네. 운동은 그 다음 문제거든요. 그건 살 빼면서 이제 몸이 상하지 않도록 돕는 개념이 더 크지. 운동하는 걸로 살 빼려면 하루에 뭐 10kg 이상 뛰어야 되고요. 네. 정말 많이 운동을 해야 되고요. 그 먹는 걸로 조절이 제일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저도 뭐 오랫동안 해봤으니까. 아우, 세라님, 어떡해? 외국인들 두 팀이 전철에서 엄청 떠든데 그러면 좀 조용히 하라고 할 필요가 있는데. 또, 아유. 저 같으면 또 이렇게 옆에서 다 조용하니까 조금만 조용히 해달라고. 저는 그 못 참거든요. 네. 얼마나 불편해요. 계속 불편해야 되잖아. 근데 그 옆에 상황을 못 읽는 거거든요. 그게 뭐 그 나라의 문화인지 또 그냥 그런 사람들이 와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대부분 이렇게 정서적으로 좀 문제 있으면 영적으로도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정서적으로 이렇게 그런 부분들 보면 주변이 내 주변이 지금 어떤 상황이다 이런 걸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대화를 나눌 때도 아 이게 느낌 뭐 이런 것들을 탁탁 느껴지잖아요. 이 영이 흐르는 사람들이라. 근데 그런 것들을 전혀 개의치 않고 사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예, 정말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분들 전화 좀 바꿔주시겠어요? 제가 한마디 해드릴까요? 네, 샵 7957 모바일 문자 네, 그리고 만나루 인보 게시판 이 두 군데 열려 있습니다. 달려와서 우리 하이파이브 해주세요. 네, 들어와 들어와. 자, 500 주시는 이도 거두시는 이도 축복의 사람이에요. 나의 안에 거하라.

네, 축복의 사람 김만희, 박요한이죠. 이제 뭐 각자 활동하고 있고 또 박요한 목사님은 목회를 참 잘하고 계세요. 네, CBS 새롭게 해서 패널로 계속 활동하면서 목회도 너무 잘해서 예배당도 이제 큰 곳으로 옮겨갔어요. 그동안은 뭐 3, 40석 그렇게 되던 교회 예배당인데요. 200석이 넘는 곳으로 갔다고 하네요. 와. 월드비전의 홍보대사로 또 같이 활동해서 이번에 잠깐 만나 얘기도 나누었습니다. 이현수님 바쁘시군요. 토마토 선별. 토마토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정말 잘 자라요. 제가 그 저희 집이 시골로 이사가서 여름방학 때마다 가보면 토마토는 어디에 꽃 그냥 씨를 뿌리고 잘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올라오는 넝쿨 올라오도록 뭐 하나 꽂아놓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추억님 빗소리가 그렇게 좋을까요? 하면서 저는 비가 싫어요. 우산 써야 되니까 몸에 비 맞는 거 싫고 발에 물 젖는 거 싫고 제 아내도 그래요. 많은 분들이 비 좋아하는 분보다는 이런 분들이 더 많죠. 예. 창 밖으로 내다볼 때가 제일 좋다고. 제 아내는 그것도 그렇게 썩 좋아하는 것은 않던데. 비 좋아하는 분들은 예. 비 안 좋아하는 분보다는 적을 겁니다. 예. 오솔량님이 즐거운 우리 집이 보아라 우리 집 하늘 뭐 얘기잖아요. 이 찬양만 들으면 생각나네요. 교회 기관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제가 총무 맡고 있을 때 이 찬양을 선곡했다가 선배 집사님께 눈물 빠지도록 야단 들었거든요. 왜냐고요? 장례식 노래를 이런 데서 부른다. 장례식 곡이 아니죠. 장례식에도 부르지만 찬양 그냥 찬양이고 약간 고지식했던 분이군요. 많이 예. 경기에서 선곡했을 뿐인데 그분도 이젠 천국 많이 지난 세월이군요. 예. 아마 천국 가서 올라가면 사과하실 거예요. 내가 고지식했었다고. 김한건강님이요. 너무 피곤하시대요. 아이고 사평로를 통해 지하철에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도 오늘 3시간 잤어요. 모기가 진짜 모기가 한번 저를 깨우고 그다음에 막 간지럽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꼬박 예, 딱 3시간 자고 깨서 그다음에 못 잤네요. 아무튼 여러분 그래도 건강하시고 잘 주무셔야 됩니다. 아시죠? 사랑한 형제들과의 모임을 위해 단양 가는 길입니다. 사평로 들으며 남편과 함께한 참 행복합니다. 1년에 4번 형제들과의 만남 위해 부산에 서울에서 먼 길 오시는 우리 형님들 안전하게 오세요. 그럼 단양에 누가 있나요? 아니 그냥 그곳으로 모임 장소를 정해서 가시나 보네요. 행복하세요 진짜.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만나고 그냥 에너지가 더 충만하시고 감동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행복의 주문 신청하신 분이 계셔서 준비했고요. 이다의 나누기. 네, 안학수님 듣고 계시죠?

이 곡 어때? 세상 사람들 모두 정답을 알긴 할까? 힘든 일은 왜 한 번에 일어날까? 나에게 실망한 하루, 눈물이 보이기 싫어 의미 없이 밤 하늘만 바라봐. 작게 열어둔 문 틈 사이로 슬픔보다 더 큰 외로움이 다가와도,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오늘도 빛이 있다고, 분명 있다고 믿었던 길마저 흐릿해져 점점 더.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수고했어 오늘도. 저는 여러분을 정말 응원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또 나를 향해서도 스스로, 예, 칭찬하고 격려하는 모습이 필요하겠죠. 네, 나 혼자만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외로워하는 사람들, 또 우리 게시판에도 보이잖아요. 그럴 때 어깨를 토닥여드리고 댓글도 한번 달아주십시오. 힘내세요, 이렇게 다룰 수 있다면, 그리고 정말 난 네 편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수고했고요, 저는 여러분의 편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정말, 네,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또 잘 이겨낼 거라고 믿습니다. 응원합니다. 옥상달빛 수고했어 오늘도가 오늘 이 곡 어때입니다.

중에서 문의 찬양이었죠. 사철의 봄바람 불고 같이 찬양하셨죠. 그냥 입에서 나와요. 고마워라. 네. 딸기님 성경 필사하면서 또 신청 음악 나갔으니 좀 기분 좀 풀리셨죠? 습한 날은 되게 짜증나시나 본데.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빵. 이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 노래? 찬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를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이 성경적인 네, 노래네요. 이거 한번 나중에 이 곡 어때 한번 해야겠네요. 본부 선생님이요. 7월 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어요. 재정이 넉넉하게 배정되지 않았어요. 아니 다음 세대에게 재정을 많이 줘야 되는데 교회들이 항상. 어른들은요 에어컨 참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애들은 못 참아요. 시대가 변해. 그래서 애들한테 어떻든 더 뭐 그렇다 이거죠. 뭐. 게다가 참여 인원이 적으면 참가비도 적게 들어와 인원 상관없이 대여하는 비용도 부담될 수 있어. 그렇죠. 장소 대여는 상관없이. 아이들 식사와 간식이 부실할까 봐 걱정되어 여전도에 중보기도와 후원 부탁드렸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셔서 감동의 물결입니다. 할렐루야. 아이들 진짜 사랑하시고 열심히 교회 활동도 하시고 또 베푸는 걸 좋아하시니까 그렇게 되시는 거 아닐까요? 루아흐 엘로힘 님이요. 아이디가 네, 루아흐 엘로힘 님이세요. 저는 어제 동네 휴식 공간에 벤치에서 어떤 아저씨분이 담배를 피워서 정중하게 아저씨 다른 데서 좀 피면 안 되냐고 했는데 화를 내시더군요. 저는 좀 무서워서 잘 옮겼어요. 거기가 담배 피는 장소인지 아닌지가 확실하면 확실히 정해져서 담배 피면 안 되는 장소면 그거는 신고하셔야 됩니다. 신고. 그 사람이 진짜. 아유 참. 그래도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다음에 더 조심하죠. 한 번쯤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들으면 당장 화내도 아 그 다음에 좀 조심할 거 아니에요. 예. 하비람님 비 오는 거 좋아하는 사람 중에 1인입니다. 초등학교 시절 1학년 시절 창가 옆에 앉았었는데 비가 떨어지기 시작해 하는데 빗방울들이 땅에 떨어져 흙먼지가 나는 거예요. 운동장 흙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흙냄새가 아직도 내 기억 속에 남아있습니다. 야 언젠가 그 빗방울이 떨어지는 시간 그 흙냄새를 다시 맡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한번 뭐 시골에 어떤 뭐 여름에 휴가나 뭐 이런 걸 한번 그런 쪽으로 가보시죠. 민박 뭐 이러면 민박 시골집 민박 가능할 것 같은데 흙냄새. 네. 왜 근데 갑자기 흙냄새 뭉게뭉게 피는 이렇게 흙먼지가 보여서 그랬나. 네 엉뚱한 DJ 저는 최인혁입니다. 송경민 음반 중에서 주의 가정 그리고 이현덕 이정님의 눈물의 기도까지 이어갈게요.

네, 성경민의 주의 가정 그 진아가 같이 불렀네요. 진아의 목소리였군요. With 진아.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정님과 이현덕의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희망이 슬비님 잘 들으셨다고 하니 고맙습니다. 아이 픽업 기다리면서 안동권구님 네, 메시지 들어오셔서 아이고 아이들 데리러 다니고 하는 것 네. 일이죠. 네, 맡겨진 일이죠. 주아랑님이 오셨어요. 강릉 예. 계속 듣고 있었는데 이제서 인사드립니다. 강릉은 후덥지근한데 아주 가끔 바람이 스쳐가요. 끝까지 함께합니다 하시면서 아이 고맙습니다. 성실 납세자님도 오셨어요. 발바닥에 땀나기님이 계속 어렵고 힘든데 이거는 주님께만 맡기라는 걸로 되지 않습니다. 네,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잘해내야 될지를 발벗고 나서고 알아보고 움직이고 뛰고 최선을 다해서 하신 다음에 계속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아무튼 참 힘든 가운데 있으신데 응원하고 또 응원합니다. 네. 임진영님은 자제분 중에 할인이가 예, 배 아파 조퇴했대는데 오자마자 배가 싹 나았다고. 그런 아이들 아마 모든 아이가 한 번쯤 네, 그렇죠. 집에 오면 그 다음에 날아다니고 네. 아무렇지도 정말 왜 조퇴한 거야 이렇게 되는데 제키님도 운전하면서 그런 분들 많이 본다고 올리셨어요. 너무 시끄럽게. 그러게 이게 참 식당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그 소리의 크기가 있어요. 그 공간은. 그 소리의 크기를 캐치해야 되는데 캐치 안 하고 그냥 막 예. 지난번에 어느 진짜 20대 초반에 청년 여자 청년이 술 먹으면서 너무 크게 떠드는데 거기도 워낙 식당이 크니까 좀 나은 편이었는데 아이 참 그렇더라고요. 원성남님 오셨네요. 진료 잘 받으시고 네 아프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곡이네요. 송명희와 친구들 나 이 중간에 제 목소리도 조금 들립니다. 내일 다시 만날게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냥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

0: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저렇게 많은 중에서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진다.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김광섭 시인의 시 저녁에를 읽어드렸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전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장맛비가 내리는 가운데 또 한 주간이 시작됐네요. 이번 주간을 열면서 어떤 기도를 드리셨나요? 성락성결교회 지형은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 이런 글을 쓰셨어요. 나는 매일 말씀 묵상을 하면서 처음 시간에 비움 기도를 드린다. 묵상 노트에 일곱 문장의 비움 기도를 날마다 쓴다. 매일 같은 기도를 날마다 같은 문장을 쓰는 것. 처음엔 그게 왜 좋을까 싶었어요. 매일 같은 기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는 것과 닿아 있습니다. 숨을 쉬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매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죠. 기도도 그런 것 같아요. 거창하지 않아도 새롭지 않아도 매일 드리는 그 기도가 우리의 삶과 믿음을 살아있게 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지형은 목사님의 비움 기도 중에 첫 문장, 나의 하늘 아버지,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 짧은 기도 한 줄로 한 주를 열어보시겠어요? 오늘 첫 곡입니다. 찬송가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아이누삽 창단의 찬양으로 듣고요. 찬송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나무엔의 목소리에 이어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최주열의 색소폰 연주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0: 찬송가 세 곡 들려드렸어요. 방금 들으신 곡은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최주열의 색소폰 연주였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아이노삽 창단의 찬양에 이어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나무엔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본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닭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에서 드리는 강릉 육종마늘빵,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0: 월요일 출첵들 남겨주시고 계셔요. 멋쟁이님, 고윤희님, 아로아님, 마라나타님, 하하호호님, 어여쁜 자연님, 김병수님, 삼남매아빠님, 황동현님, 스마일님, 폴라리스님, 파리가제트님, 블루딱따구리님, 김선주님, 시기님, 민민하하님, 안젤라님, 신혜숙님, 하이샬롬님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코스모스님이 평안합니다. 비오는 한 주간 안전운행으로 함께하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진짜 장마철이죠. 안전운전 하셔야 됩니다. 보라미님이 진디님 전주찬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정말로 장마인가 봅니다. 비가 오다 그치고 또 다시 오고 그러네요. 이럴 때 건강 잘 지키세요. 예슐리님은 비가 와서 습하긴 해도 시원해서 좋네요. 지금 또 창밖을 보니까 비가 그쳐서 사람들 우산 없이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일상의 말씀님이 주찬지기님들 주 안에서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거룩하고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 감사요. 습한 날씨라서 제습기 함께 돌리니 조금 뽀송해지네요. 저도 집에 제습기가 두 대 상시 가동 중인데요. 물 빼는 주기가 확실히 더 짧아졌어요. 아스농부님은 손님 계셔서 귀팅합니다. 금강초롱님은 운동 다녀오셨네요. 태연님 날씨처럼 마음도 흐리더니 오늘 귀여운 달 항아리 만들고 나서 기분이 아주 좋아졌어요. 달 항아리 사진도 보내주시면 한번 구경하겠습니다. 아, 김명수님은 오늘 오전도 은혜로운 찬양 연습하고 왔어요. 날이 더우니 조금 행동이 느려졌네요. 그래도 감사 아멘. 김진아님은 요새 신비

먼저 시벨리우스의 핀란디아 선율을 편곡한 실던 커리의 Thanks be to God, 감사하라. 동승교회 호산나 찬양대 7월 5일 예배 찬양으로 들으실 텐데요. 가사 살펴봅니다. 주님의 손온 세상 지으셨네. 눈 덮인 산, 흐르는 시냇물. 주님의 손온 세상 다스리네. 상한 마음 다 치유되리라. 감사하라. 그 자비 끝이 없고 의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한없는 자비와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찬양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손경민 곡 감사를 종교교회 베데스다 찬양대에 7월 5일자 예배 찬양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요 아리랑이 미국에서 찬송가로 번역돼 불린다고 하는데요. 아리랑 선율에 가사를 붙인 감사 찬송, 예수님은 모든 것의 근원, 새해 된 교회 호산나 찬양대 어제 예배 찬양으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셸던 커리이고 감사하라. 동승교회 호산나 찬양대였고요. 이어서 손경민 곡 감사를 종교교회 베데스다 찬양대 예배 찬양으로 들려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아리랑, 예수님은 모든 것의 근원, 새해된 교회 호산나 찬양대였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기도하는 사람은 매일 하나님의 길을 배우며 걸어간다는 메시지를 담은 시편 25편 1절에서 5절을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전해드리고요. 시편의 은혜를 나누는 찬양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시편 25편.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의지하였으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원수가 나를 이기어 승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할 리 없지만 함부로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고야 말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종일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시편 25편 낭독 후 전해드린 곡은 찬송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조찬미 오영은의 곡이었고요. 휴버트 페리의 곡 Dear Lord and Father of Mankind 주여 만민의 아버지시여 캠브리지 킹스컬리지 합창단의 찬양에 이어 데이비드 에반스의 곡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소마티로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왕서방님, 하종님, 띠띠사랑님, 외론늑대님, 항상 겸손하자님, 딸기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안젤라님이 요즘 눈이 많이 불편해서 오늘도 안과에 다녀왔어요. 자주 불편함이 와서 게시판 덜 보고 있네요. 당분간 귀팅으로만 하려고요. 아이고, 눈이 어떻게 안 좋으신가요? 얼른 회복하셔서 게시판에서 소통도 하시고 또 편히 보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혜사님은 20년 쓰던 구식 에어컨을 마치고 최신 인공지능 에어컨을 샀더니 모든 게 자동이어서 신기해요. 제습이 초강력이라고. 와, 가전제품은 진짜 날이 갈수록 발전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사지 않고 렌탈하기도 해요. 구독이라고 하죠. 매달 얼마씩 내면서 2년, 3년 이렇게 쓰다가 반납하는 거죠. 그때 되면 또 더 좋은 제품이 나오니까요. 여튼 올여름 더위 걱정은 없으시겠네요. 6817번님이 일찍 노회 세미나 다녀와서 이제야 시원하게 쉬며 함께해요. 강사 목사님 말씀이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좋게 보라는 거였어요. 맞죠.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 머리로는 아는데 이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괴로움 가운데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감사가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네요. 커피향기님은 병원 갈 일 있어 나갔다 왔는데 비가 엄청 쏟아졌다는데 갈 때 올 때 비 피해서 싹싹 잘 다녀왔네요. 전철에서 딸을 만나 반가운 마음으로 같이 간식 사서 들어왔어요. 늘상 보는 얼굴인데도 밖에서 만나면 왠지 두 배, 세 배 반갑네요. 아, 그 마음 알죠. 예. 당당하게님은 찬양 들으며 퇴근하고 있어요. 저는 지난주 7월 2일부터 4일까지 정선에서 2026 전장년 여름 수련회 합신의 사진기자 봉사로 다녀왔습니다. 수련회 주제가 함께였는데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왔네요. 전국 합신 장로님, 권사님들 건강 잘 챙기셔서 내년 수련회에서 또 뵙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 다시 듣고 싶다고 보내주셨는데 이 곡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소리엘의 투게더.

오늘 끝곡은 사형제맘님이 보내주셨어요. 아들 현서 수료식 잘 마쳤고요. 검단보건소에서 근무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려요 하시면서 기브 땡스 거룩하신 하나님 남겨주셨는데요. 제니퍼전의 바이올린 연주로 흐르고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지형은 목사님의 일곱 문장의 비움 기도 중에 세 번째 문장은 저를 비웁니다 입니다. 비운다. 이 세 글자는 짧지만 쉽지 않은 고백이죠. 비운다는 건 내가 꽉 쥐고 있던 걸 내려놓는 겁니다. 오늘 하루 쌓인 걱정,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마음속에 가득 찬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질 자리가 생긴다는 거죠. 한 주를 시작하며 이것저것 계획한 거 많으실 텐데요. 오늘 나눈 찬양들이 조금은 마음을 내려놓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를 비웁니다. 이 한 문장의 기도문을 마음에 품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남은 오후도 평안하세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3: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립니다.

0: 약속 받은 게 있으면 살맛이 나죠. 이번 시험 100점 맞으면 네 소원 들어줄게. 올해 결혼 기념일에는 엄마 아빠 여행 보내드릴게요. 야, 이렇게 사람 약속도 이렇게나 좋은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떤 약속을 받고 싶으세요?
1: 진짜 한번 그래봤으면 좋겠는데 네. 하나님과 점심 식사 한 끼 그건 사실상 좀 어렵다면 네. 저희 두 아들 하나님 잘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제 바랄 것 없습니다.
2: 네. 바랄 것 없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이 또 자자손손대대 잘 되는 거.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더 하자면 저희 또 부부 하나님 나라 갈 때 편안하게 잘 데려가다가

0: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 있어요. 예, 예. 하나님 아시죠? 예.
1: 저는요, 우선, 저부터 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약속부터 일단. 먼저 받고 싶네요. 네. 하나님 잘 믿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2: 맞아요, 맞아요. 나부터, 우리 가족, 나아가서 전 인류, 우리 민족들 다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들 아닐까요?
3: 네. 네. 네. 아이고, 아이고.
4: 그러면서 또 모두 올포원으로 사랑을 조금 더 해주신다면 좋겠다. 아,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모두 이미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오늘 다룰 다윗 언약이 바로 이런 내용이라면서요.
2: 맞나요? 네.
5: 아, 그래요? 몰랐는데.
4: 네.
3: 저는 무상그의.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일 것이다.
5: 무상그의.
4: 네. 자, 느슨해진 신앙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단단하게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신앙 재건 시리즈 네 번째는 다윗 언약인데요. 권우 목사님 설교부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3: 다윗이 생애 마지막 순간 아들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23장 4절 5절 사무엘하 23장 4절 5절 말씀이죠. 돋는 해 아침의 빛, 구름 없는 아침, 비 내린 후에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이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는, 건축하겠다는 소원을 이야기했습니다. 귀한 소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노하셨습니다. 그래도 기쁘셨는지 그에게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이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이런 세부적인 약속도 계속해 주셨습니다. 첫째, 다윗의 당대에 평안함을 주겠다. 둘째, 다윗의 후손들에 의해서 영원히 이어질 다윗 왕조가 계속될 것이다. 세 번째, 백성들이 죄를 지어도 결코 버리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겠다. 이런 복을 주셨죠. 여러분, 이 약속이 드디어 인생을 다 마칠 때쯤 보니까 다 이루어진 겁니다. 나의 모든 소원이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라. 이루어진 거죠. 다윗 왕조는 약속대로 400년 이상 지속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윗이 죽은 후에 그의 왕조는 솔로몬 범죄로 천천히 그리고 그 후에는 급격히 쇠락을 경험합니다. 결국 다윗 왕조는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종결을 맞이하게 되겠죠. 여러분,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다윗 후손도 끊기고 나라도 와지끈 깨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어찌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은 헛것을 말씀하셨는가? 과연 하나님은 신실한가? 여러분, 구약 역사로만 보면, 그 결과로만 보면 사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 1000년 후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이 언약은 완전히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영원히 보존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은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듯 그 이상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우리가 때로는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것을 성취해 나가시죠. 그렇다면 이 다윗 언약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깨달음, 이런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0: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내가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십니다. 더 이상 뒤척이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야, 네가 그걸 할 수 있겠어? 네 꼬라지에? 네 꼬라지에?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무너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제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 중심으로 역사를 읽는 언약적 역사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악한 인간들이 역사를 주도하고 막 흔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딱 점령할 때 언약 백성들이 흔들렸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영원한 흔들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겁니다. 아멘.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계시록은요, 말세에 등장하는 바벨론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녀 바벨론이라고 말하면서 바벨론이 득세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음란과 우상 숭배를 자행하면서 성도를 핍박했던 로마를 비유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서도 우리를 유혹하며 흔들고 있는 바벨론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들이 힘을 얻어서 우리를 흔들고, 야, 너 그거밖에 안 돼? 그럴 때 우리도 흔들리고 교회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never, 절대 흔들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세우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약하고 무너져도 하나님의 약속, 언약은 영원합니다. 그건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2: 다윗의 언약,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씨로 내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그런데 그대로 됐나요? 420년은 그 가운데는 아합의 딸 아달랴가 7년 동안 또 통치한 적도 있죠. 어쩌면 400년 조금 넘는 기간, 그리고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이 얼마나 처절하게 붙들려 갔어요. 그 시드기야 왕이 보는 가운데 그 아들들을 죽였고, 그리고 바벨론 그들은 시드기야의 눈을 뽑고 끌고 갔습니다. 참 처절하게 망한 것이죠. 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는데 네, 계약을 파괴한 것이냐,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건을 보면서 그 계약 그 너머를 보게 하는 것이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흘러내려온 얘기가 있었고 또 암시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그 열두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유다지파, 유다에게 축복한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규가, 규는 이제 왕위를, 홀, 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를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 실로에 대한 해석은 좀 분분합니다만 그 일치 중 한 가지는 실로를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실로가 오기까지, 그 다윗 왕조가 끝나는 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죠. 실로가 오기까지. 또 이사야서 11장에 보면은 이새,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미래형입니다. 이미 다윗 때도 지나갔고 아직 그 유다 왕국이 있는 그런 차제입니다. 한 싹이 나며,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날에는 역시 미래형입니다. 역시 여기에서 한 싹도 메시아, 장래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는데 그 답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언약하면 우리가 아브라함 생각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그 계보의 시작이 그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게 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메시아는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되겠고 다윗 지파에서 나온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인지 그렇게 예견해서 말씀하신 것인지 우리는 그런 따질 필요는 없겠고요. 그것만은 분명한 것이죠. 그리고 그 답이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상식은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었고 메시아로 오셨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두 다는 물론 아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러려고 했던 그 무리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러나 보세요. 많은 군중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요. 심지어 어떤 맹인이 나아갈 때 다윗의 자손 예수요. 심지어는 이방 여인까지도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상당히 일반화됐고 보편적인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고 메시아로 오신 분이야 하는 개념이 세워졌다는 그런 얘기죠. 언약하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 그 전 아담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 품에서 그들을 만드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숨을 불어넣어서 한 삶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때 아담이 계약을 파기하고 뛰쳐나가고 쫓겨난 것이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부르시는 것이 언약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언약은 어쩌면 일방적이에요. 언약이라고 할 때는 서로 쌍방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게 언약을 다른 책에서는 흔히 계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쌍방이 아니라 일방적이에요. 일방적인데 그 일방적인 내용이 뭐냐? 항상 부르시고 또 부르시는 거예요. 다윗의 언약에도 나와 있는 표현이 있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끊임없이 부르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조금 전에 그 답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미 그 답 안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품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뭘 통해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항상 찬양과 감사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말씀 보시면 마지막 절에 이거 확인하는 말씀 볼 수 있죠.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는 거 아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믿음 가운데 순종하는 그 백성이 되었으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오늘 우리가 유대인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언약 가운데 들어가서 그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이죠. 우리 언약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는 이미 하나님의 품에 있는 언약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품 사람이 되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너는 그 유업을 이어받은 자로서 유업이 뭡니까? 복의 근원 말하잖아요. 생명의 근원, 복의 근원.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것이어야 되겠느냐. 우리가 진정 언약 안에 들어있는 주의 백성이라고 한다고 하면 아버지의 품에서 사는 자들이라고 한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그 생명을, 그 기쁨을, 그 영원한 가치를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명령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한 가지 다시 말씀드리는 분명한 것, 우리는 이미 언약에, 하나님의 언약의 품에 있다. 그리고 그 품에서 부르신 바 그 뜻을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짐하는 시간으로 삼아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진정 이 세상에서 그 유업을 입은 이음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1: 조금 다른 관점에서 오늘 독특성과 연속성을 조금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독특성 얘기한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격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뭐 그의 시편이라든지 뭐 이런 고백들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결코 잊지 않고 뭐 때로는 실수도 했지만 늘 감사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애인처럼 사랑했던 그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의 모든 시편들과 찬양들에 흘러가는 중심 생각이 하나 있다면 시편 116편 12절이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다윗의 한평생의 마음은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마음으로 살던 어느 날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나는 백평목 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속에 계시는구나. 뭐 얘기하면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의 법궤는 지금 임시 막사에

그냥 있는데 나는 이렇게 화려한 궁궐에서 사는 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렇다는 거죠. 뭐 더 나아가면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고 싶다 하는 표현이었던 거죠. 첫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동적인 삶을 살았는데 이번에는

아, 그저 내 마음만 받으마. 그리고 그 마음 너무 고마워. 마음껏 너를 축복하고 싶다. 첫째, 널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리라. 둘째, 내 나라가 든든하게 서게 해주리라. 셋째, 내 생명, 수환, 끝까지 보장해 주리라. 넷째, 내 소원인 성전은 내 아들이 짓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그를 내 아들처럼 사랑해 주리라. 혹시 그가 실수한다 하더라도 사울처럼 내쫓지는 않겠다. 다섯째, 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도록 해주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살았던 다윗의 그 순전한 사랑과 섬김에 너무 감격한 하나님께서 또 다시 또 감동하시면서 주신 언약이 바로 다윗 언약이 아닐까. 아브라함이 언약의 처음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생애를 쭉 보세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과연 이렇게 친밀했을까? 모세는 어때요? 모세는 대면하여 말씀을 나누던 자였다고 했어요. 하지만 모세와 하나님 사이 이 정도 아니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냥 애인 아니면 엄마와 아들 뭐 등등 이런 모습이었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또 그를 향해 이렇게 고백하세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두 분의 사랑의 고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윗 언약의 첫 번째 아주 독특성은 바로 하나님과 다윗의 진한 사랑의 관계였다는 사실이죠. 물론 문제가 있었을 때도 있었어요. 자, 아까 임 목사님께서 했던 연속성의 일부, 그중에 이제 가장 작은 부분 함께 나누고 싶어요. 다윗의 언약에는 연속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오는 언약들 속에 이어져 가는 언약의 줄기가 이 다윗 언약 속에서 있었다는 거죠.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임마누엘 언약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왜 다윗과 독특하게 특별히 의미가 있느냐 하면 다윗이 짓고자 했던 성전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 하나님이 사시는 집일까요? 아니요. 그 아들 솔로몬의 기도 속에서도 나오지만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감당치 못하겠는데 제가 지은 집에 하나님이 어떻게 거하시겠어요? 즉 다시 말하면 성전이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는 상징적 장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그 백성과 사시는 것에 대한 표징일 뿐이지 그 건물에 하나님 거기서 뭐 사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서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어요. 바벨론 강가에서 포로 수용소에서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에스겔의 환상 속에 여호와의 영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 올라가서 바벨론 포로 수용소로 같이 가세요. 에스겔서 1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나님이 성소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 게 아니라 그 바벨론 포로 수용소에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시면 물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친히 성소가 되시겠다는 약속이죠. 이것은 메시아로 언약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성전으로 표현한 것도 바로 마찬가지죠. 두 가지만 결론을 냅니다. 나는 정말 다윗만큼 그렇게 뜨겁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돌이켜보시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만 자꾸 생각하지. 아까 다윗 언약할 때도 눈치 딱 보니까 거기에만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성전 그 의미가 무엇인가?
지금도 나와 함께 성소가 되셔서 함께 동거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그 언약이 다윗 언약의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0: 했다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친히 성소가 되셔서 늘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 다윗의 사랑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2: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지만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 설교를 듣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품이 깊고 따뜻하구나 느껴졌습니다. 근데 왜 평소에는 그걸 잘 못 느끼고 살았던 걸까? 그게 좀 안타까웠어요.
3: 가만 보면 뭐 모세, 아브라함, 막 다윗 이런 거 족보는 막 따지면서 언약에 대해서 현재형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쵸. 많이 까먹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 네. 네.
4: 맞아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많이 얘기하는데 다윗 언약과는 연결시키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 동안.
5: 네. 이게 연결이 잘 안 돼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언약도 주셨고 와 좋겠다. 이게 나랑까지 또 얘기가 좀 안 돼요. 이렇게.
2: 네. 네.
6: 좀 의문이 되는 것 같아요. 언약은 확고한 건데 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믿지 못하고 중간에 이렇게 흔들려 버릴까. 거꾸로 또 흔들리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언약이 그토록 중요한 까닭이 뭘까요? 우리 목사님들 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 많은 신앙인이 뭐 임마누엘 함께 계시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추상적인 개념 자리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 현재적인데 어떤 인격적인 교감 그런 교통 같은 게 별로 없는 그저 교회 가서 부르는 하나님 거기서 끝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는 이런 것도 한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에 대한 생각인 뜻이 있는 분들이 현대문으로 바꾸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왔죠. 1960년대에도 세번역 성경이 나왔었고요. 1980년대에 또 이제 그 표준 세번역 만들어 쓰려고 그랬고요. 근데 결국 교회와 부딪힙니다. 왜 부딪히냐면은 개혁이 좋다 이거예요. 개혁이. 개혁이 왜 좋으냐? 좀 권위 있어 보이거든요. 그린란이라 그런 생각하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사는 사람은 오늘의 언어로 접근해야 되는 것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1967년에 처음으로 나온 세번역 성경을 읽으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근데 하루 이틀 읽으니까 바로 귓가에서 솔솔솔 말씀하시는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랬나니라 저랬나니라 그거 아니거든요. 역시 멀리 있고 담 너머에 있는 말씀처럼 여겨지니까 지금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거기 있지 않겠는가. 빨리 우리 한국교회가 그 틀을 좀 벗어나서 좀 오늘의 말씀으로 옛날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으로 이렇게 언어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엉뚱한
0: 이 말씀 아니 좋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가 못 붙잡는 건데 왜 약속은 든든한데 우리는 흔들릴까? 이유는 간단하죠. 뭐 안 믿으니까 그러지. 하나님도 안 믿고
2: 약속도 안 믿고
0: 약속도 안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고 약속도 아무리 봐도 이게 내가 믿을 수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오늘날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이 믿음이 있다 그러지만 입으로만 믿는 거지 진짜 마음으로 그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정말 믿는가? 글쎄요. 잘 안 믿으니까 흔들리는 거죠.
7: 언약은 항상 과거에 있고 성경 속에 갇혀 있어요.
0: 맞아요. 아. 말씀 중심하면서 상관없어요.
1: 언약은 견고한데 우리는 왜 흔들리는가? 저는 이 언약이 과거에서 이제 얘기가 돼서 중국 미래도 과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점이 미래고 또 하나는 언약의 시점이 미래처럼 들려서 그렇고 또 하나는 그 언약을 이루는 것은 내가 먼저 해야 될 것 같다. 주체를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이제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전 자세히 봤는데 일단 그 미래에 관한 이야기지만 그 미래를 우리가 현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

0: 미래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듯이 확고한 자산을 우리가 이렇게 빌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내 인생의 정말 중요한 자산으로 받아들여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대출받듯이 현재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1: 그게
0: 두 번째로는 아니 몰라 실수해도 어떻게 해. 하나님이 하시지 이런 빤빤함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소위 빤빤한 믿음이라고 해요. 아니 다윗 굉장히 사랑했지만 외도도 했어요. 예수님 하나님 사랑했어야 되는데 여인 사랑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버리시지 않는다. 그게 언약이 되게 큰 거잖아요. 그러면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이고 미래를 현재로 본다.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 구속사에 크게 주시는 하나님 언약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근데 그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개인사에게도 주시는 언약과 약속이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현재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받아들인 거예요. 저희 딸이 좀 멀리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빠 너무 어려워. 글을 페이퍼를 오늘 세 개를 써야 돼. 그리고 우는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냈어요. 우 이렇게. 그래서 제가 너 이제 한 달 뒤면은 아빠한테 온다. 아빠가 스테이크 두 번, 짜장면 세 번 사준다. 그리고 이것은 아빠가 할 것이다. 아빠의 돈에서 할 것이다 했죠. 주체가 아빠고 네. 미래를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때 우리 딸이 크게 안위를 받고 미안을 받고 아빠 할 수 있어. 그래서 그 약속해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여러분 미래를 현재로 쓸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신다.
2: 네.
3: 약속이 좋은 것 같네요.
2: 우리가 제대로 믿지 못하고 그 흔들릴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다는 게 너무나 큰 위안이 되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언약이 있고 또 우리 개인에게도 주시는 언약이 있으니까 그 믿음을 믿는다면 그럼 오늘 되게 행복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의 중심이 될수 있도록 두 분 좀 이렇게 약속 좀 확실하게 좀 받아주시죠.
4: 저희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한번 잡아보죠. 이렇게 한 것보다
5: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 내 인생의 언약이 되는 가장 빠른 길을 알기 위한
4: 질문 타임. 네,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다윗 언약이 내 걸로 실감나지 않는 이유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 너와 내 후손으로 영원한 나라에 이룰 것이다 이렇게 좀 너무 오래전에 하신 약속이어서 안 하단나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5: 맞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후손된 입장에서 이 언약이 그 후에 어떻게 진짜 이루어졌는지 좀 한번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서정훈 목사님께 혹시 신약성경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을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엄청 많죠. 뭐 그걸 다 강의하고 사실은 로마서에도 있고요. 로마서에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뭐 그의 아들에 관하여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으며 로마서 1장 3절 같은 데 있고요.
6: 아멘.
3: 요한복음 7장에도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빌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등등등 뭐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이 있죠. 뭐 임 목사님 아까 설교만 잘 들었어도 다 들었어요.
5: 좀 놓친 게 있다면 다시 보기로 해요.
2: 그렇죠. 네.
5: 적어놓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듣고 뭐 이런 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언약을 믿는 사람은 아직 오지 않는 미래를 사는 것이다. 좀 멋있었나요?
4: 네.
5: 저도 물론 그렇지만 다윗 언약으로 미래를 보장받은 최고의 수혜자는 다윗보다도 그의 아들 솔로몬이 아니었나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4: 네. 맞아요. 그래서 언약에도 제약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임종성 목사님, 다윗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그렇게 좋게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은 솔로몬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때 또 다윗은 아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 또 순종을 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불평 한마디 없이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그것도 조금 의문입니다.
6: 지민 씨는 불평할 것 같아요?
5: 불평은 아니고.
6: 네. 나는 감동받은 게 오지 않은 미래를 사랑하는 사람. 아주 멋있는 제목인데. 네. 제목을 알고 맞으셨어요. 근데 그 정말로 솔로몬이 수혜자일까? 수혜자로 생각하세요? 글쎄요, 성전을 지킨 쳤어요. 친 것도 다윗이 이미 다 준비한 걸 가지고 있었어요. 허다 못해 그 석공까지도 모든 재료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0: 쌓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성전을 지었는데 솔로몬이 진정 수혜자일까? 솔로몬 가지고 고민들 많이 하죠. 네. 지혜서도 쓰고 그랬는데 네. 야 솔로몬이 하나님 품에 안겼을까? 그런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어떤 시각에서 수혜자를 정하느냐. 우리는 뭐 수혜자라고 정할 수도 없고 그 답을 아는 것도 아니지만 저는 수혜자라는 생각까지는 없어요. 없고 다만 다윗이 그런 가운데서도 항상 뭐 언약은 제약이 없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정했지만은 또 한편 우리 인간에서 볼 때는 쌍방적이에요. 그리고 언약은 항상 현재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복을 받을 만하고 그런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그 언약하셨어요. 근데 그게 유지되지 않고 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 계약 위반하는 게 아니죠. 다윗의 가문이 계약을 위반한 것이죠. 그럼 시디기아를 만나게 그렇게 처참하게 처절하게 끝내버린 것처럼요. 그러니까 언약은 언제든지 현재적이다. 그게 유지될 때 그 언약도 유지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부르시는 것이죠. 품에 다시 돌아오도록.
1: 예, 제가 또 질문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저도 궁금하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다윗 언약은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다 완성이 된 건지 그런 의문이 남는데요. 권호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윗 언약은 어디까지를 말하는 건가요?
2: 네, 우리 아까 서정호 목사님께서 참 잘 말씀해 주셨는데 언약의 보편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포괄적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다윗 언약 속에서도 백성이 범죄해도 끝까지 그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서 그들을 인도하리라 하면 그 인도가 사실 천국까지라고 본다면 신약의 확장이라면 전체를 이렇게 아우르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좀 기준을 낮춰서 대략적으로 보면 다 걸리긴 해요. 굉장히 넓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특성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굉장히 독특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한 가지는 이미 그 서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 후손을 통해서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은 솔로몬이죠. 그러나 그 후손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 되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백성들이 그 안에 머물 수 있게 만드신 것. 그것이 요한복음의 독특한 신학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히브리서까지 연계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성전을 그 비유가 계속 되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목사님 저를 위해서 남겨두신 건데 사실은 그 다윗 언약의 독특성은 왕이라는 것이에요. 왕국.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의 절대적인 왕으로 됐는데 사실은 그의 나라가 나중에 흔들리게 되죠. 그런데 새롭게 오는 왕국은 이 세상의 왕국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왕국,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치하는 것은 이제 다윗이 아니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특성이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진정한 성전이신 그 예수님, 그리고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 이 예수님. 이것이 다윗 언약의 핵심이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천국과 나머지 성령과 천국과 이 임재는 무엇이냐? 구약에서도 있고 또 특별히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으로 새로운 언약을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 언약을 꼭 기억해서 이 땅에 오신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진정한 왕으로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신 예수님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 다윗 언약의 최종적인 성취자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자 다시 오실 구원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확인해 봤고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인 그분의 백성들답게 언약 백성답게 언약 안에서 살고 있어야 되겠구나 싶습니다.
4: 오늘 말씀 들으면서 다윗처럼 나도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지금 사랑하고 있나 애인처럼 그렇게 가끔 사이로 생각하고 있나 아니면 그냥 그저 키다리 아저씨 정도로 생각하고 있나라는 의문들이 들었고요. 생각을 좀 하면서 돌아보게 됐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품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내가 아들이 되는 경험 목사님들은 분명히 있으실 텐데 언제 진하게 경험하셨는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0: 감동받을 준비.
1: 적을 준비.
2: 어, 글쎄요. 저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에, 우선, 어, 행여체 이 말이 다른 분들을 정죄하는 말일까 봐서 좀 조심스럽긴 해요. 근데 저는, 어, 기도할 때, 제 개인적인 습성이라고 다시 확인 말씀드릴게요.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려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꼭, 그냥 어쩌면 그냥 아버지 그럴 때가 많고요.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가 이제 많죠. 그런데 그런 것은 그만큼 좀 친밀하게 느끼고 싶었고, 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6.25 때, 10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가 없으니까, 뭐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 하면 좀 아쉽고, 그래요. 그래서 꼭 하나님 아버지, 아니면 기도할 때 그냥 아버지하고 좋다. 기도하는 것이 저는 거의 습관처럼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느 때를 말씀하는데,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가장 감동받았던 그런 부분이었어요, 말씀은. 부활주일날 저는 요한복음 20장을 볼 때 참 행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가지고 막달라 마리아 손을 대려고 하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제자들이 아닙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 간다고 해라. 얼마나 친근하고 감동적이에요. 그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해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 너는 내 형제야.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고,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아니야. 일단 그러실 것만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좀 하나님을 어미하신 분, 뭐 자꾸 귀지하시는 분, 글쎄요, 우리 한국 교회 역사가 좀 그런 면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어미한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항상 좀 하나님 오셔도 아버지 하는 그런 마음이 좀 품어져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 10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면, 진짜 가깝게 아버지 불러본 적이 별로 없으셨을 것 같아요.
2: 예, 오히려 제가, 저는 좀, 하나님 아버지 할 때 그 진정 아버지입니다. 어느 면에서.
4: 진짜 마음이.
2: 다행히 저희 아버님이 가정직이셔서 그 6.25 전에도 봄, 가을이면 가족 데리고 소풍을 가시는 그런 아버지셨으니까. 저는 목회하는 내내 어떻게 보면 교회를 가정처럼 하나. 아버지의 그 선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뭐 신앙인은 아니셨고요.
3: 유학 시절에 그, 하나님에 대한 이 그 그림이랄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라고 그럴까, 이것이 사실은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하고 이 겹친다는 그 조직신화 한 사람이 책을 썼던 걸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가 폭력적이면 하나님도 폭력적인 몸으로. 그래서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이나 사랑을 이해하기가 엄청나게 힘들다는 거죠. 근데 저희 아버님 참 따뜻하셨던 분이세요. 말씀은 정말로 안 하셔요. 근데 그냥 얼굴만 보면 그냥 녹아지는 거죠. 형 둘, 누나 하나 죽고 난 다음에 제가 외아들이자 맏아들로 태어났으니까, 교회 나오시기 전에는 술을 엄청 많이 잡수셨죠. 근데 그 셋을 잃어버린 고통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40이 그러니까. 넘어서 술을 시작하셨으니까 이게 뭐 폭주가 돼버리신 거예요. 그럼 술만 잡수시면 동네 어느 구석에서 그냥 주무세요. 그럼 안 오신다. 이거 아무래도 뭐 그러면 이제 제가 가야죠. 우리 어머니 가서 마당에 있는 걸 뭐 모셔도 안 와요. 우리 누이 동생 둘 가도 화만 벌어내세요. 근데 제가 가면 오직. 그냥 그냥 딸려와요. 소가 조그만 어린아이 이 고비에 끌고 가는 것처럼 내 소리만 들으면 와, 그리고 그냥 당신이 일어나서 쫓아오신 거죠.
4: 세상에.
3: 청년 시절에 하나님 앞에 처음 철야기도 산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밤새우면서 새벽까지 산기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 아버지만 밤새도록 외치다가 내려왔던 적이 있죠. 근데 너무 좋죠.

0: 아우 내가 그 얘기하려고
1: 했는데 사실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 나는 어떤가 그리고 생각해 보면 사실은 참 부끄럽게 짝이 없죠. 왜냐하면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들만 하나님 왜 안 주세요? 왜 가만히 계세요? 이런 것만 불평하고 싸우기만 했지. 내가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 아프실 내가 사랑했던가? 그렇지 못한 순간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게 너무 지금 이렇게 목사가 돼서 40년 목회하고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보다 내가 하나님께 하는 사랑 뭐 그야말로 진짜 만분지 일도 안 된다. 그래서 회개 정도도 아니죠. 부끄러울 뿐이에요. 더 할 말이 없어요.
2: 그 우리 언약 얘기하면서 구속사적인 큰 흐름이 있고 그 구속사를 이어갈 때 개인사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 왕국을 세워갈 때 사실은 그 목자 어린 아이 같았던 다윗을 택하셔서 그를 왕으로 삼고 그리스도의 오실 예표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큰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에게 희망인데 제가 신학교 할 때 늦게 이제 신학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시험만 보면 F인 거예요. F. 나이가 너무 들었으니까 마흔이 넘고 이제 50이 돼가니까
3: 공부하기
2: 어렵죠. 외우라 하면 어렵죠. 네. 다 이해됐잖아요. 그렇죠. 네. 시청자님 이해되실 거예요. 맨날 F야.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담임이었는데 교수님 제가 신학을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왜요? 이번에도 거의 다 F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위로를 해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지어야 됐죠. 하나님이 돌멩이도 들어 쓸 수 있고 하나님의 어린 사람도 다 쓸 수 있고 약한 사람도 쓸 수 있고 믿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전도사님도 들어 쓸 수 있어요. 아멘? 아멘? 네. 그리고 나갔어요. 잘 보세요. 제가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할 수 있고 진짜 희망을 줄 수 있는 거는 제 느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지. 약한 자를 불러서 목동 같은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할 수 있다. 그걸로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 어떡하지? 다음 학기에? 알아보니까 역시 막 F를 막 받더라고요. 다음 학기도. 그래서 제 과목에서는 F를 받을 것 같아서 이제 그 학생 때문에 처음으로 오픈 테스트를 만들었어요. 다 보고 해라. 그냥. 그리고 평가를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 학생은 이제 점수를 잘 줬어요. 제가 교수님들한테 다 부탁해서 이 학생은 너무 늦게 했고 시골에서 사육하고 있어서 힘들고 막 얘기해가지고요. 간신히 정말 졸업시켰습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믿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학생이 졸업하고 나서 한번 찾아왔는데 어디서 목회해요? 했더니 시골 어디서 목회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랬어요. 왜? F 받은 학생이니까. 제가 갔더니요. 젊은 사람들 아무도 없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많아요. 그래서 설교를 해도 잘 못 알아들으세요.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설교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고요. 2부 순서가 중요한데 할아버지 할머니들 어려울 때 다 도와주고 차로 날라주고 그 다음 말이 저를 완전 질리겠는데 너무 보건소가 멀고 이럴 때 갑자기 막 이렇게 체를 하거나 변비가 생기면은 전 처음 알았네요. 의사한테 나중에 그 방법도 하나라는데 약을 먹여도 안 나올 때는 어머 손으로 아시나요? 당해보셨나요? 그런데 거기에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자기는 내가 할 게 이거지 하고 장갑을 끼고 한 달에 몇 번씩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시험 오네. 그러면 또 그걸 업어다가 때려다 준대요. 그걸 딱 보면서 제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전도사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전도사님 같은 분을 통해서 시골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하고 격려해주고 밥 한 끼 먹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내가 아니에요. 나를 기쁘게 보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언약이죠.
3: 그렇게 넘겨주시니까 당황스럽네요. 정말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이 먼 옛날 얘기만은 아니구나.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해주시는 언약 그걸 붙들고 오늘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씩씩하게 잘 살아가야겠다 생각.

0: 들고요. 자, 이렇게 성경 속에서 또 신앙생활 하시다가 답답한 의문이 드시거나 질문이 생기실 때 시청자 여러분도 이용하실 수 있는 시청자 질문 타임이 있습니다. 와. 목사님들의 속 시원한 답변 들으실 수 있고요. 작은 선물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이제 받은 은혜 한마디씩 정리할 시간입니다. 다윗의 언약은 나에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네모다. 저를 울리신 권 목사님부터.
1: 내가 부족해도 빤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다. 빤빤하게 살 이유. 아, 네.
2: 빤빤, 빤빤은.
3: 그 강조영.
2: 다윗 언약하니까 자꾸 시드기야가 생각나서. 그냥 하나님의 언약 네. 개념으로 온다면 끝없는 부르심과 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4: 저는 감동과 감동의 만남. 다윗의 감동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날 때 언약이 싹 트고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까.
0: 자, 우리 올포원 가족분들은 어떻게 정리하셨을까요?
5: 다윗의 언약은 각자의 분량이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다 똑같을 수 없고 각자 맡겨주신 모습들, 각자 맡겨주신 그릇들대로 분량대로 사용되어지는 그리고 살아내지는 것 안에 하나님 언약은 늘 살아있다라고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6: 저는 한마디로 나는 너야 이렇게 했습니다. 자신을 낮추시되 왕이신 그분께서 진실한 사랑 고백을 우리에게 하신다.
7: 다윗 언약은 나에게 한마디로 두통엔 두통이야. 불안할 땐 언야. 항상 불안할 때 지금 왜 불안해야 되는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이걸 믿고 그리고 약은 한 번 먹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꾸 먹어야 되기 때문에 언약도 계속 그것을 바람직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된다.
8: 좋아요. 저도 약 나눠 먹을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그 언약. 다윗 언약은 나에게 한마디로 아주 현재 진행형으로 나 믿는 구석 있어.
0: 아주 빤빤했죠?
8: 빤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0: 언약 시리즈는 붙들게 분명해서 좋은 것 같은데요. 시청하시는 올포원 식구분들도 든든하게 하나님 언약 붙들고 끝인사 함께 외쳐보시죠.
7: 먼 옛날 말고 지금 함께 계시는 언약의 하나님과
0: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잘못된 길이 지도를 만든다. 아직 나 있지 않은 길을 가서 길을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창의성은 새로운 길을 내는 것이죠. 가끔은 절벽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길을 찾으려면 그런 위험은 무릅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웅현의 인문학으로 광고하다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세 가지를 준비하면 좋다고 하는데요. 그 세 가지가 뭐냐? 바로 이런 거였어요. 첫째, 질문거리를 준비해서 관심을 묻는다. 둘째, 공감거리를 준비해서 마음을 맞춘다. 셋째, 칭찬거리를 준비해서 상대방을 인정해 준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수입니다. 여름 휴가를 떠난 훈디를 대신해서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샬롬 CCM 맡게 됐는데요. 특별히 여러분과 좀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중 질문거리를 생각하며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장마철인 요즘 샬씨 가족들 어떻게 지내세요? 유디인 저는 오랜만에 만났는데 반가우신 거 맞죠? 또 7월의 첫째 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신앙생활 모두 안녕하신가요? 이렇듯 궁금한 이야기들 한 주 동안 진솔하게 나눌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이곳은 샬롬 CCM이고요. 저는 스페셜 DJ 유디 유지수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7월 6일 월요일 첫 곡이었고요. 웨이홈의 오직 주만이였습니다.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샬롬 CCM 함께하게 된 유디 아나운서 유지수입니다. 기억나세요? 지난 가을에 샬씨 다녀가고 7개월 만에 다시 오게 됐는데요. 우리 샬씨 가족들 반갑고 또 한 주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고윤희님이 가장 먼저 오셨어요. 샬롬 출첵합니다 하셨고요. 우리 엠버와 앵순이님은 처음에 전진 아나운서인 줄 아셨네요. 또 민주맘님도 샬롬 인사해 주셨고 빈센트님, 아 지수 하나님 반갑습니다. 또 폴라리스님도 익숙한 목소리의 지수님이네요. 많이 반갑고 격하게 환영합니다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7월 하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죠? 다들 두루두루 안녕하신지도 궁금하고요. 가정은 무탈하신지, 일터에 어려움은 없으신지, 신앙생활은 또 어떠신지 궁금하니까 상황 되는 분들은 소소한 이야기들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시간의 배경음악. 오늘도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는 본방으로 함께하고요. 저녁 6시부터 8시까지는 한시적으로 재방이 방송됩니다. 참여 방법 아시죠? 문자 샵 7997,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 전부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또 CBS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CBS 만나 앱을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샬롬 CCM 이어지는 곡은 히즈윌이 노래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민희님, 부산에서 서울 경기도로 출장 가는 중에 방송 듣고 있습니다. 전세버스 대절에서 여러 명이 올라가는데요. 창밖으로 보이는 자연과 나무를 감상하면서 또 찬양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하셨어요. 아, 마음밭이 일단 좋으시고요. 약간 여행 가는 기분으로 오셨으면 하네요. 안전하게 잘 다녀가시고요. 또 일도 잘 처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딸기 바구니 님이 두려워 말라 유은성의 노래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 함께 전했고요. 그 전에 곡은 연평안 그리고 조찬미가 보컬이었죠. 같이 걸어가기. 또 송정미의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참 아름다워라 까지 들었습니다. 우리 전민희님, 지수님 이곳에서 목소리 들으니까 깜놀했습니다. 제가 듣기만 하는데 출근길에 함께합니다 하셨어요. 이 바쁜 출근길에 또 이렇게 사연도 남겨주시고 고맙습니다.

구름님은 오늘부터 재외국민 아이들 대입 원서 씁니다. 승민이와 소주 한인연합교회 고3 아이들 입시에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셨네요. 아마 소주 한인연합교회라고 하신 거 보니까 중국 쪽에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 입시에도 주님께서 동행하실 거라고 믿고요. 우리 아이들 그동안 열심히 해온 만큼 또 좋은 결과 있었으면 하네요. 북앤커피님, 해피송에서 뵙던 분을 여기서 만나네요. 반갑습니다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옆방에서 낮 12시 5분부터 2시까지 팝송 프로그램 진행하는 유지수입니다. 축복과 은혜의 나날들님, 지수님, 저는 회사에서 미운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지수님은 대처하시냐고. 저는 공개적으로 싸우기도 했어요. 공적으로요. 그럴 수도 있죠. 특히 공적이라면은 뭐 상황에 따라서 잘 싸워야 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말로만 우리가 모든 일이 해결이 된다고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은 일들이 있죠. 근데 왜 미운 사람도 나한테 정말 악의를 가지고 잘못하는 사람이 있고 하기는 없는데 아휴 미워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후자는 대충 저는 좀 무시를 하려고 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때로는 이렇게 공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나는 너에게 이런저런이 좀 불만? 좀 나의 못마땅한 점 공개적으로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도 되는 것 같아요. 잘 싸우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과정이 중요하고요. 축복과 은혜 나날님 고생하셨고요. 신청하신 은혜 아니면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요. 러브가 노래합니다.

이룸님, 주말에 엄마 생신이셔서 가족 모임을 다녀왔는데요. 왜 이렇게 서운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과 모처럼 다녀왔는데 기분이 많이 가라앉네요. 회복해야 되는데 찬양 들으면서 힘내보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는 적어주지 않으셔서 잘 모르겠지만, 가족 모임이면 나와도 우리 가족이 다 의견이 맞는 것도 아니니까, 뭐 엄마와의 관계일 수도 있고, 다른 가족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뭐 음식이나 이런 게또좀 불편하셨을 수도 있고요. 근데요, 일단 마음은 좀 많이 좀 털어놓으셨으면 좋겠고요. 아이들과 모처럼 다녀오셨다고 하셨잖아요. 모처럼 가시지 말고 다음번에는 아무 일이 없어도 아이들과 가벼운 마음으로 다녀오시면 좀, 아, 엄마 잘 보고 왔다 이런 생각이 또 드시지 않을까요? 생각해 봅니다. 제이어스의 Love Never Fails였고요. 또 Simply For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또 Love 은혜 아니면 이었습니다. 2102님, 와, 한주 동안 지수님 목소리 정말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저쪽 방에서 잠시 들었었는데 아침 시간 좋습니다. 이 부산 날씨는 비가 오지만 경쾌한 목소리 기분 좋아집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정말 좋아하는 동네가 부산입니다. 최근이라고 하긴 좀 어렵지만, 코로나 때 가고 제가 못 갔네요. 진짜 오래됐네. 그렇지만 마음에서는 항상 부산이 가까워서 바로 엊그제라도 다녀온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바닷바람도 너무 좋고요. 또 가고 싶네요. 우리 지성님은 유디님 컴백을 환영합니다. 다시 목소리 들으니 좋습니다. 하셨고요. 써니 권사님도 유디님 송디 빈자리 함께하니까 반갑습니다. 하셨는데,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우리 훈디는 여름 휴가를 떠났습니다. 아, 그 송디의 빈자리를 하늘이 아쉬워하는지 비가 오락가락하는 오늘이네요. 뿌꾸레미님, 아, 지수 부장님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오시기를 기다렸다고 하시면서 신청곡 적어주셨거든요. 우리 이따 해피 송에서도 또 만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오벳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아침을 깨우는 안성진의 음성이었죠.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그리고 신청곡 뿌꾸레미님 잘 들으셨나요? 오벳이었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샬롬 CCM, 저는 이번 한 주 우리 훈디를 대신해 이 자리에 앉은 아나운서 유지수입니다. 이제 1부 닫을 시간인데요. 사랑 이야기에 너의 나의 마음을 아침이라 눈이 가물가물하네요. 나의 마음을 남기고요. 저희는 2부에 올게요.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0: 지금은 오직 희망만을 말해야 할 때입니다. 살면서 부딪히게 되는 절망이라는 암벽을 어떻게든 올라야 합니다. 그것을 오르는데 제가 여러분의 밧줄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나누며 아끼고 살아도 인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내 것이라는 소유욕에서 시작되는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이제 나눔을 경쟁해야 할 때입니다. 어몽길의 오직 희망만을 말하라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2: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고맙습니다.
1: 파크릭스님. 저는 직장을 다니다가 퇴임하고 한 달 조금 넘었는데요. 이제는 집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주심에 감사하며 샤시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밖에 비가 얼마나 많이 내리려고 그러는지 낮인데도 캄캄하네요. 월요일 신나는 곡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아마 이렇게 조금 여유로운 생활에 적응하기까지도 시간이 필요하셨겠죠. 누군가는 우리 파크릭스님을 굉장히 부러워하실 것도 같고요. 오늘 비 소식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비가 내릴지, 소강 상태가 좀 이어지다가 비가 올지, 아무튼 어두컴컴한 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신나는 곡 말씀하셔서 준비해 봤습니다. 샬롬 CCM 2부 여는 곡은 블리스 워십의 예수님 찬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한주 우리 송정훈 훈디를 대신해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아나운서 유지수입니다. 옆방 해피송에서 낮에 팝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그림자님도 오셨고 고맙습니다. 다잘될 거야님도 오셨네요. 여기는 용인 기흥인데요. 어린이집에 딱 등원시키고 나니까 폭우가 쏟아집니다. 출근길 부디 차가 막히지 않기를 하셨는데. 월요일입니다. 게다가 비가 내리는 날. 아, 오늘은 사실은 안전이 가장 중요한 날이죠. 특히 차 안에서 방송 함께하는 분들은 무엇보다도 안전이 제일이다. 다시 한번 잊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이계로원 집사님 함께하고 계신가요? 샬롬 하시면서 구두를 생각만 해도 신청합니다 하셨거든요.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잘 들으셨길요. 저도 덕분에 힘을 얻었습니다. 김관호 골든 슈즈 런 런 런이었고요. 또 김상훈의 킹덤 오브 갓. 또 아침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또 4월과 5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였습니다. 상하이 곰돌이님, 유디 환영합니다. 덥고 습하지만 활기찬 한 주 보내보아요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저도 샬시 덕분에 한 시간이나 일찍 일어나고 좀 더 부지런해지고 많은 일들을 하면서 뿌듯한 마음입니다. 여유나님은 대구는 비가 옵니다. 샬시 들으면서 우산 쓰고 맨발 걷기 나왔어요. 비가 어느 정도 아주 세차게 오지는 않았으면 하고요. 와, 상상만 해도 운치 있고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맨발 걷기. 오히려 땅이 좀 더 깨끗한 느낌이라서 미끄러운 거 조심하시면 이 여유가 부럽기도 하고요. 하, 그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는 생각도 들고요. 마음에 혹시라도 안 좋은 일들, 뭐 무거운 일들 있었더라면 이렇게 맨발 걷기 하시면서 다 내려놓으시고 돌아가실 때는 좀 편하고 가벼운 마음이셨으면 좋겠네요. 파리 가제트님, 저희는 회사가 김포인데요. 여기는 비를 퍼붓습니다. 아니 정말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그러니까 샬시 시작하기 한 30분 전쯤에 이때는 비가 오락가락하면서 그래도 아주 어두운 느낌은 아니었는데 어떻게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더 어두워지는 것 같습니다. 찐파랑님, 이제 정말 7월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이제 7월도 월요일이 딱 되니까 아, 7월 시작했네 그런 생각이에요. 저도 열심히 하반기 기도하며 준비하겠습니다. 7월 24일부터 30일까지 말레이시아 선교 준비하면서 많이 불안한데요. 기도하며 주님께 맡겨보기를 또 기도합니다. 아, 우리가 힘들 때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많이 없어요. 기도하면서 또 주님의 부르심에 맞게 그 길로 나아가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 함께하는 아나운서 유지수고요. 이어지는 곡은 유윤종입니다. 주님 그 길.

스마일 50님, 샬롬 지수님 반갑습니다. 7월의 첫 월요일 디아코니아 길 되신 예수 찬양 들으면서 힘차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샬씨 가족 다 행복하세요 하셨는데 신청하신 디아코니아 길이 되신 예수 오직 예수였고요. 또 김형미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유윤종 주님 그 길이었습니다. 바다님이 지수님 반가워요. 아침 일찍 1시간 걷기하고 라떼 한잔하면서 샬씨 접속하니까 지수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보아요 하셨는데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와, 운동하고 가벼운 몸으로 라떼 한잔하시면 막 하루에 활기를 쫙 충전하실 것 같아요. 이만하면 행복님은 지수님 반갑습니다. 오랜 팬입니다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제가 2004년도에 CBS 입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오랜 벗, 오랜 친구가 계실 것 같아요. 이만하면 행복님 고맙습니다. 하늘나라 구름이님, 샬롬 유디 반갑고요. 송디가 어찌나 당부를 많이 하셨는지 먼저 인사드립니다 하셨는데

아, 우리 송정훈, 우리 훈디, 송디께서, 아유, 워낙 마음이 예쁘셔서, 그죠? 그래도 아마 지금쯤은 아무 걱정 마시고, 그냥 그저 편안하게 휴가를 즐기셨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러브유 님도 오셨는데요. 열방의 소망, 포스의 곡 듣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준비했습니다. 함께 듣죠?

베렌 합봉님, 항상 듣는 시간인데요. 너무나 반가운 지수님 목소리네요. 팝으로 듣던 지수님 목소리가 또 찬양을 전해주니까 이 또한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셨는데요. 우리 게렌 합봉님의 마음이 예쁘신 거죠. 나무엔이었습니다. 살아라 살아내라. 또 딜라이트의 하루, 포스의 도곡이었죠. 열방의 소망까지 세 곡을 전했네요. 배고픈 고질라님, 비가 많이 내렸는데 또다시 큰 소나기가 오고 있습니다. 다들 안전하고 건강하고 또 주님의 보살핌으로 평안하고 복된 날들 보내시길 바란다고 하셨는데요. 같은 마음입니다. 성현 고모님, 많이 듣던 목소리인데 지수님 맞죠?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마틴님도 순간 해피송인 줄 알았다고. 러브 블러썸님도 오셨고요. 짱가님, 샬롬 지수님 환영합니다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저는 이번 한주 휴가 간 훈디를 대신해서 샬롬 CCM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 남겨놓고 저는 떠나고요. 오레브의 너의 발걸음. 내일 다시 옵니다. 유지수였습니다.

0: 계절이 바뀌는 소리 들리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0: 만성적인 후회는 가장 해롭습니다. 잘못한 일이 있으면 뉘우치고 고칠 수 있는 일이면 고치면 됩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잘못한 일을 언제까지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나요? 빨리 몸과 마음을 씻고 새 아침의 들녘을 달려봅시다. 멋진 신세계의 작가 올더스 헉슬리의 말이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손을 내미시니 감사드립니다. 제대로 돌아왔다 싶다가도 다시 진창에 빠지는 우리를 위해 주님은 거룩한 손을 뻗으셨습니다. 주님의 한없는 사랑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소서. 흔들리는 무릎을 세우고 일어나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찬양, 사랑하는 주님 앞에, 서울 방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52장 찬송을 김보람의 음성으로 전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데살로니가 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우리는 형제의 권리를 침범하거나 그를 속일 수 없습니다. 주님은 억울한 일을 위하여 갚아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챔버 코럴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신용옥의 찬양으로 주 믿는 나 남 위해 함께 하고요. 클래식 콰이어의 찬양으로 정한 물로 우리 죄를 함께 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나의 죄를 씻기는 김혜영의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임현모의 찬양으로 보내드렸고요.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마드리갈 합창단의 곡이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두 곡의 찬양 함께 합니다. 이은수의 너는 내 아들이라, 이어서 조유진입니다. 큰딸.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먼저 들으신 곡은 주 하나님의 사랑은 국립합창단이었고요. 유창원의 음성으로 주 안에 기쁨 있네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0: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시고요. 1부의 끝곡으로 AJ 워십의 빛나고 높은 보좌와 함께합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 이어집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내 너를 위하여 311장 찬송 2부의 첫 곡으로 함께합니다. 김성수의 캔송의 찬양이고요. 이연수의 음성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보내드립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7월 6일 월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오늘은 이웃사랑이란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형제 사랑에 대하여 더 쓸 것이 없을 정도로 형제 사랑에 열심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형제 사랑을 칭찬만 하지 않고 더욱더 많이 사랑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아무리 많은 선을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여 칭찬 듣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더욱더 큰 사랑의 목표를 세워 전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일정한 양이 없습니다. 사랑은 베풀면 베풀수록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미 심어주신 사랑의 씨앗에 감사드리며 그 사랑이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나길 간구합시다.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것은 머물러 있는 사랑이 아니라 흘려보내

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서로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호의적인 이웃에게 베푸는 작은 사랑에 자족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큰 사랑을 담기 위해 더 넓은 품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가르쳐 주신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사명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293장 찬송 신재호의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219장 주 하나님의 사랑은 정영자의 곡이고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김정석과 클래식 콰이어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이번에는 두 곡의 CCM 함께합니다. 먼저 마운틴 사나님께서 청하셨던 곡이죠. 결국엔 주님이셨네. 박지현의 찬양으로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나를 사용하소서 참꽃의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후하게 내려주신 가장 큰 선물. 그분의 선하심에 가장 잘 어울리고 또 그분이 가장 높이 평가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의지의 자유였지요.

단테 신곡 천국편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선물을 누리며 그분과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이어지는 찬양, 투루바의 곡이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은 안양시립합창단이 부른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리고 옹기장의 찬양 전해드렸어요. 예수 닮기 원해 함께했습니다.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0: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빛과 소금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2: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6: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8: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0: 아,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임영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으로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송정미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임영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들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 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M 캠프 김은영입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로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문호 셰익스피어는 그의 희곡 템페스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나간 것은 서막일 뿐이다. 중요한 건 지나간 시간 속에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일 겁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장면 앞에서 조금 더 담대하게, 조금 더 긍정적으로, 조금 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연수의 음성으로 뉴 라이프 전해드렸습니다. 삶은 한 장면으로 끝나는 연극이 아니죠. 넘어진 장면도 있고 울었던 장면도 있고 다시 일어서는 장면도 있겠죠.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난 시간을 붙들고 자책하는 마음보다는 다음 장면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용기일지 모르겠어요. 어제는 지나가 버려서 바꿀 수 없지만 오늘의 태도는 바꿀 수 있고 또 과거의 그 경험을 통해 더 깊어진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오늘 CCN 캠프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은 월요일 신나게 여러분들 응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참여하실 수 있는 빵빵한 퀴즈 잠시 뒤에 마련하겠습니다.

방법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잇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종마늘빵, 본고장 특별양념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이밴드의 믿음의 걸음, 포레스트, 이유가 있으시겠죠. 두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퀴즈 맞추실 준비 되셨나요?

월요일 빵빵한 퀴즈. 강릉 육종 마늘빵, 강릉 초당 커피빵 선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빵빵한 퀴즈 아주 쉽습니다. 노래만 잘 들으시면 되는데요. 오늘 세 곡의 찬양 속에 공통된 한 가지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쉽습니다. 쉬워요. 도전 외쳐주시면 되고요. 자, 힌트 먼저 드릴 거고요. 오늘은 너무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서 DJ를 웃기는 미션을 재미있게 정답을 맞춰주시는 분들 아무래도 당첨 확률이 높아지겠죠? 자, 힌트는 공통된 계절입니다.

세 번째 곡이 흐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쉬운 오늘 퀴즈, 공통된 계절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퀴즈는 정말 너무 이렇게 성의 없이 푸셔도 되는 아니 유리정은님께서 떠먹는 퀴즈가 아니라 떠먹여주는 퀴즈네요. 이래도 되나요? 암요 되고 말고요라고 하셔서 저에게 웃음을 주셔서 유리정은님 정답 맞추셨어요. 잘하셨어요. 아, 교사로 함께 했었던 추억도 새록새록 하시다고 하셨어요. 유리장어님께 강릉 육종 마늘빵 보내드릴게요. 또한 분, 강릉 육종 마늘빵 받으실 분은 아싸라비아 가즈아 도전하신 천상의 목소리님, 여름, 더 시원한 목소리 주인공은 김은영님이라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를 기분 좋게 해주셔서. 당첨이 되셨습니다. 자, 그리고 강릉 초당 커피빵 받으실 두 분이에요. 역시 흰구름 뭉게뭉게를 들으시면서 국민학교 시절이라고. 사랑스런님, 추억이 새록새록 내신다고, 주제가 율동도 생각이 나신다고 하셨어요. 사랑스런님, 당첨되셨고요. 마지막 한 분,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그때가 그립습니다 하신 하늘소망님께 역시 초당 커피빵 보내드릴게요. 도전 외치신 분들 많이 계셨는데 몇 분께 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어우, 여름 쉽다고 하셨지만, 첫 번째 곡에서 3월, 5월, 12월, 1월, 어우, 긴장했어요. 건강하자님께서, 은영님은 어느 계절 좋아하세요? 라고 하셔서, 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좋아합니다. 건강하자님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모바일 쿠폰 받으실 한분 더, 2598님, 도전하시며, 주일학교 때 부르던 노래인데, 아직도 불려지고 있나요? 아, 여름, 성경학교 다시 가고 싶다. 하신 2598님께도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한곡더 준비했어요. 장종택, 생각나니 여름 수련회.

한웅재가 부른 찬송가도 앞서 장종택 생각나니 여름 수련회였습니다. 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찬양 건강하자님 신청곡 준비하고 있고요. 피스메이커님께도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정답도 맞춰주셨지만 27년 전 뜨거운 여름 선물로 온 첫 아기 출산이 생각나네요. 너무 신기하고 소중해서 벅찼던 여름이라고 하셨어요. 아, 여행지기님, 어제 우리 집 막내 아들 지한이 중학교 1학년 첫 태권도 품새 대회가 있었답니다. 매주 감사주일 예배와 시간이 겹쳐 직접 교회는 가지 못하고 대회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뒤 대회에 참여했어요. 지한이가 그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아쉽게도 결과는 예선 탈락. 아, 결과는 아쉬웠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한 모습이 부모인 저에게 큰 감동이었고요. 대회가 끝난 뒤에는 수고했고 정말 잘했다며 마음껏 칭찬해주고 저녁에 찜닭 먹으며 아쉬운 마음을 달랬답니다. 결과보다 최선을 다한 과정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지안이도 이번 경험을 통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대회에서 더 성장한 모습으로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지안이 화이팅! 크게 크게 외쳐드리고 싶습니다. 자, 먼저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More Love to Thee,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리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Nearer My God to Thee 준비하고 있는데요. 키라 쉴드의 곡 준비하고요. 러브가 부르는 주가 일하시네도 함께 하겠습니다.

러브가 부른 주가 일하시네 키라 시어디의 Near My God to Thee 페르난도 오르테가 More Love to Thee 함께 하셨어요. 유리정은님, 천상의 목소리님, 하늘소망님, 사랑스러운님 당첨되신 네 분은 오늘 방송 끝나기 전까지 비공개로 주소 남겨주셔야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받으시는 정확한 이름, 주소, 전화번호는 저에게 있으니까요.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꼭 비공개로. 개인정보 유출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길 바랄게요. 1부 끝곡입니다. 김관호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2부에서 뵐게요.

0: CBS
1: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0: 소화는 위장이 아니라 마음이 하는 것입니다.

0: 마음이 편하면 얼굴이 펴지는 것처럼 위에 주름도 펴집니다. 우리 몸은 기분이 좋아야 위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위액 분비와 위벽의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즐거운 상대가 훌륭한 밥이고 부담되지 않는 화제가 좋은 반찬입니다. 이병욱의 내일도 내 삶은 눈부시다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의 칼빈대학교 황건영 총장입니다.
3: 하늘이 낮게 내려앉고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계절입니다. 기상청이 말하는 올해 장마의 가장 큰 특징은 국지성 집중호우입니다. 전국에 고르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 지역에 갑자기 그리고 집중적으로 쏟아진다는 것이죠. 어제까지 멀쩡하던 하늘이 갑자기 짧은 시간에 엄청난 비를 퍼붓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날씨를 보며 묘하게 지금 우리 삶을 닮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제는 어렵고 취업은 막막하고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내 자리가 언제까지 안전할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마음 한편에 이런 불안을 안고 살아가십니다. 그 불안은 특정 세대만의 것은 아닙니다. 20대 청년도 40대 가장도 60대 어르신도 저마다의 장마 속에 서 있습니다. 어느 세대가 더 힘들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다들 자기 앞에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폭우 속에서도 끝내 쓰러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래된 항구에는 배들이 폭풍을 견디는 방법이 있습니다. 닻을 내리는 것입니다. 파도가 높을수록 바람이 셀수록 닻은 더 깊이 내려갑니다. 배 자체가 폭풍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 연결된 다시 배를 붙잡아주는 것입니다. 불안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우리를 지켜주는 닻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 박힌 닻처럼 이 삶의 밑바닥 어딘가에 우리를 붙잡고 있는 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약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이 가장 오래 버팁니다. 저는 수십 년을 교육 현장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결국 주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 먼저 무너지지 않는 사람, 불안을 안고도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이 버틸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닻을 내린 사람이 된다면 그 자체로 이미 누군가에게 든든한 항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닻을 가진 배는 표류하지 않습니다. 장마는 끝날 것입니다. 비가 지나고 나면 하늘은 더 높아지고 공기는 더 맑아집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더 단단해진 우리가 서 있을 것입니다.
2: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칼빈대학교 황건영 총장이었습니다.

0: CBS 새것도 결국 낡은 것이 돼 낡은 것도 예전엔 새것이었듯이 영화 우리도 사랑일까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0: 최수종 하이라 주님 말씀하시면 만나님께서 신청곡 남겨주셔서 오늘 2부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현대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2: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1: 큐큐큐큐 큐밍
2: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

박상규의 내려놓음, 브라운 워십,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잔잔하게 전해드렸습니다. 곰취님께서, 8183님께서 퀴즈를 가볍게 풀 수 있어서 참 좋아요. 박상규의 내려놓음 듣고 싶어서 신청해 봅니다. 이렇게 써주신 신청곡과 희망요리님께서 조용히 기도 마치고 찬양 듣게 하고 있어요 라고 써주셔서 저희가 좀 조용하게 묵상할 수 있는 찬양으로 브라운워십 전해드려 봤어요. 컴브레인님께서 듣고 있으니 정말 추억이 방울방울. 지금도 각 교회에서 수련회 준비로 바쁘실 선생님들 힘내시고 큰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추억님께서는 한 시간 걷고 오셨다고 하루 마무리하며 지금 입장했어요. 오늘부터 운동 시작했는데 작심 3일 되지 않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하셔서 준비한 곡이 있어요. 조찬미의 같이 걸어가기 그리고 기도회 시간에 들은 찬양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 싶어서 내가 어둠 속에서를 러브레터님 써주셨는데 아마 다이거 요나단 찬양이겠죠? 준비해 보겠습니다.

은서가 부른 예수의 길 원데이 워십 하루의 은혜 전해드렸습니다. 김성현 님께서요. 위러브의 예배하는 자 되어를 써주셨어요. 임내라는 곡이죠.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내일부터 우즈베키스탄으로 선교를 갑니다. 저희 누나도 이번에 선교팀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선교팀원들과 건강과 또 아무 사고 없이 하나님 말씀 잘 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선교지로의 여행 전날 두근거리는 마음, 또 한편으로는 또 걱정되는 마음도 분명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시기를, 무엇보다 그곳에서의 은혜로운 시간들이 또 앞으로 살아갈 큰 힘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신청하신 곡 준비하고 있어요. 스티븐 님께서 가끔 비가 내렸던 월요일,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편안한 하루 보냈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또 남겨주셨어요.

위러브의 임내 예배하는 자 되어 들어보셨고요. 러브레터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정말 무슨 뜻일까 궁금했는데 성경 말씀을 러브레터로 해석을 하셔서 이름을 그렇게 지으셨군요. 잘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들려드린 찬양 보배롭고 존귀한 자님께서 가정을 위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며 찬양 듣던 지난날 박성욱 PD님께서 추천해 주셨던 찬양 이제 김은영 아나운서

청자님께서 이어서 들려주시네요 라고 하셨어요. 자, 김은영의 CCN캠프 6월 15일부터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자, 이제 CCN캠프를 통해서도 또 새로운 코너들도 만나시고 저와 함께 하루를 잘 마무리하는 그리고 새로운 하루를 또 시작하는 그런 캠프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끝곡은 역시 신청하신 곡 바로 준비했습니다. 어노인팅의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김태은 작가 함께했고요. 제작 진행의 저는 김은영이었습니다.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CBS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가장 믿을 만한 용기란 직면한 위험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금도 겁을 모르는 사람은 겁쟁이보다도 더욱 위험한 사람이다. 살아가는 중에 위험이 없을 수 없다. 언제 어디서 위험이 닥쳐올지 모른다. 위험에 직면했을 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다. 위험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능력, 그리하여 그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능력, 그것이 진정한 용기다. 쓸모있는 용기의 소유자가 되자. 모비딕의 작가 허먼 멜빌의 말입니다.

여섯 달이 훌쩍 지나고 7월의 첫 월요일을 맞았습니다. 상반기에 세웠던 계획과 목표들을 자연스럽게 돌아보고 또 후반기 계획들을 세우는 시간이죠. 나는 어디까지 왔을까? 지금 어디에 서 있을까?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데요. 다른 누구보다도 내가 던진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하는 그 순간이 오늘을 여는 열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문을 열고 들어온 이곳에 잘 왔다고 반갑다고 어깨를 두드려주는 당향로 가족들이 있어 더없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으로 잘 오셨어요. 러브유님, 짱가님, 황태규 아빠님, 이쁜아님, 태희님, 그 밖에도 이렇게 많이 저를 반겨주시네요. 다 하나하나 눈 담아 기억하겠습니다. 반가워요. 참잘 오셨어요. 이현덕의 목소리였고요. 홍래님은 지금 걷고 계신데요. 비 내리지 않아요? 제가 있는 곳은 지금 비가 내리고 있고, 많은 지역도 장마 영향으로 비가 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신 곳 날씨도 알려주시고요. 지금 뭘 하시는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어떤 곡을 듣고 싶으신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샵 7997,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메시지, 샵 7997 열어놨고요. 또, 레인보우로 방송 들으시는 분은 사연과 신청란에 사연 남기시면 됩니다. 이어서 오후의 정원 앨범에서 들을까요? 믿음.

마라나타 선 삼선리님과 함께 비 준비하시니 오늘은 웨이 홈 앨범에서 들었고요. 핸섬님 우후의 정원 네 맞아요. 우후의 정원 앨범에서 믿음이라는 곡도 그 전에 들었습니다. 성민님이 울산 소식 알려주셨어요. 울

비싸니 습도가 높고 덥다고. 아, 여름이 이게 제일 힘들잖아요. 특히 습도 높을 때. 아, 오늘 잘좀 마음 컨트롤 잘 하시면서 보내셔야 될것 같아요. 습도가 높으면 짜증도 조금 올라가거든요. 짜증의 그 정도가 화안낼거좀 화내게 되고 짜증 내게 되니까 이 마인드 컨트롤도 잘 해야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로님, 지금 거래처 전화가 평균적으로 많은 시간이라 일은 해야 되는데 방송도 함께 하고 싶고 욕심이 과한 건가요? 뭐 이런 욕심은 괜찮은데요. 아니, 월요일이 일이 조금 많은 요일 중에 하나잖아요. 일주일 계획도 세워야 되고 그리고 좀 주말 동안에 밀린 것들도 해야 되고. 근데 저는 비를 핑계로 좀 멍하니 있다 온것 같아요. 주말에 여러분이 보낸 사연도 정리하고 할게 진짜 많았는데 창밖도 쳐다보게 되고 그냥 멍하니 보내다 와서 살짝 후회는 되는데요. 그래도 그래서 또 충전된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찬양에 귀 기울여가며 더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데이비드님이 어제는 군대 훈련 중인 아들 목소리 들으니까 정말 반가웠어요. 15일 최소식인데 친구 3명을 데리고 오라네요. 얼마나 친구들이 보고 싶겠어요. 네, 새벽 이슬 같은 신청하신 곡 같이 들을까요? 소리엘입니다.

비가 와서 걷기 운동은 못하고 있지만 차분하게 당양로 들으면서 은혜의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동행님이 신청하신 여기에 모인 우리 훈제계란 프로젝트 앨범에서

들었고요. 어여쁜 자여님이 그 앞집에서 살구가 아주 탐스럽게 열렸대요. 그 앞집에 계신 분이 아유 따 먹어도 돼요 했는데도 먹어도 되나? 그래도 이렇게 탐스럽게 열렸는데 앞집에서 직접 드셔야 되는 거 아닌가?

가족이 있는 곳의 날씨도 생각해 보게 되고, 그죠? 예,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들으시니까, 얘기를 전해주시면 그곳에 사는 사람 아니면 이렇게 그곳에 출장을 갔거나 일이 있어 가신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게 되는 좋은 연결고리가 또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숲 신청하신 곡 들을까요? 사랑 이야기가 부르고요. 에스프레소님께서 비 오는 날은 꼭 들어보고 싶은 곡이에요 하신 예, 창문 두드리며 비가 오네. 이 곡 Y팀 앨범에서 이어서 듣겠습니다.

장지영님의 신청곡 은혜로다 손영진이 부른 곡이었습니다. 8529님 여행 잘 마치고 돌아왔어요. 오가는 길 또 있는 동안에 잘 지내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한동안 여행 추억으로 살 것 같아요. 네, 여행은 그곳에서의 기쁨과 감사도 있지만 다녀온 다음에 떠올리는 감사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떠올림이 내 또 일상을 살아갈 힘을 주는 것 같아요. 열심히 행복하게 그 여행길 떠올리면서 매일매일이 기쁜 삶이 되길 바라고 원합니다. 잘 오셨어요. 베이징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시 시장님. 상반기에는 제 인생에 큰 일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오랜 고민 끝에

큰 손실을 떠안고 사업 정리하고 새로운 직장에 들어갔고요. 저는 20년 이상 다닌 직장을 퇴직하고 처음으로 주부의 모습으로 지내고 있고요. 큰아이는 기숙사가 아닌 하숙을 시작했고 우리 둘째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에 큰 결단과 도전들이 있었던 상반기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하반기에도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도하며 기대하려고요. 아멘. 정말 가족 모두에게 하나하나 그런 큰 변화들이 있었네요. 그 하나하나를 결정할 때 특히 남편분 일을 결정하실 때 얼마나 고민하고 기도하셨을까요? 모든 선택이 최선의 길이 되도록 인도하셨으리라 믿고요. 하반기에 그 변화들 속에 새로운 길을 내실 주님의 일들도 기대합니다. 블루닥다구리님의 신청곡 조혜련의 목소리로 들을까요? 어떻게?

감사 에너지님께서 다시 시장님의 사연이 저와 비슷해서 말씀으로 들립니다 하셨어요. 이 사연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 격려하심, 그리고 함께하심을 느꼈으면 하는 예 그런 바람입니다. 다윗과 유나단 앨범에서 주님의 손 들었는데요. 남설악 금강초롱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복의 근원님께서 10,000 리젠스 신청하셨어요. 집안이라고 계시다고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오늘 더

0: SBS
1: 장희관의 지금 자연은
2: 보르네오 원주민 출신의 가이드 베네딕트가 메란티 나무의 방근을 막대기로 힘껏 내리치는 소리입니다. 원주민들은 길을 잃었을 때 나무를 두드려 동료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립니다. 방근은 땅 위로 노출된 나무의 넓은 뿌리를 일컫습니다. 사람 키만한 이 방근을 막대기로 치면 저주파 진동이 발생해 사람의 목소리보다 더 멀리 전달되지요. 인간은 오래전부터 자연이 만들어 놓은 구조를 이용해 서로 소통해 왔습니다. 보르네오 원주민들에게 거대한 나무의 방근은 숲속의 이정표이자 북이었고 자연이 선물한 통신 장치였습니다.
3: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2부 첫 곡은 노아 앨범에서 야곱의 축곡 들려드렸고요. 6067번님께서 아마 쭉 들으셨던 분은 이 기도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 며느님 양수가 좀 부족해서 위에서 기도해달라는 기도 올리셨었는데 그 양수 수치가 적어서 대학병원 응급실에 갑자기 가게 됐는데 정말 딱 턱걸이로 정상 수치가 됐다고. 이제 3개월 있으면 할머니 볼 수 있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보자. 우리 며느리 힘들지만 조금만 더 참자 하시면서 신청하신 곡 야곱의 축복이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죠? 손주 건강하게 만나시고 우리 며느님도 건강하길 바라면서 함께 들었습니다. 러블리 포스님 반갑고요. 당양로 후반부라도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함에 듣겠습니다 하신 9858번님도 계시고요. 송미영 집사님이 주이포유 가족들에게 이 찬양 들려주고 싶으시대요. 어렵던 순간에 가장 가까이

지금 숙평기님 댁에는 감자 호떡 냄새와 호박 야채전 냄새가 솔솔 날 것 같아요. 아니, 진동을 할 것 같습니다. 아유, 맛있겠다. 예, 크룩스 앨범에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수평기님의 신청곡으로 들었고요. 시시 와이넌스, 굿니스 오브 갓, 주님의 선하심, 그 전에 함께 했어요. 축하 사연 나눕니다. 쭈니 엄마께서 생일 축하해 주세요. 10년 전 오늘 이틀을 진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우리 아들 생일이에요. 앞으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건강하게 자라길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저희 오산 새생명교회 사모님 생신도 축하해 주세요. 작은 개척교회인데.

인정 많고 사랑 많은 사모님이시거든요. 오산 새생명교회 사모님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매일매일 기쁘게 걷는 삶의 길이 되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건강하시고요.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그 삶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드님, 예, 생일 축하드려요. 아이디가 쭈니 엄마시니까 쭈니 생일인가요?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고 사랑받는 아이로, 사랑을 나누는 아이로 자라길 바라고요. 또 주 안에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꿈 갖는 그런 아이로 자라길 바랍니다. 축하곡 띄워드려요. 러브가 부릅니다. 축복합니다.

최인영 성령의 바람 그전에 러브 축복합니다. 함께 나눴습니다. 아기곰 엄마님이 초등학생 6학년인 딸 하영이가 전교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오, 멋있다. 오늘 오후에 연설문 녹화를 하는데요. 어제 늦게까지 또 오늘 아침에도 연설 연습하고 등교했는데 긴장이 되겠지만 기도하며 임하고 다음 주에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영이의 이름 뜻이 하나님께 영광이거든요. 개척교회에서 대예배 반주도 하는 우리 하영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하영이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연설도 잘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함과 신뢰할 수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길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소식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해주세요. 하나의 나눔님께서 정원님의 소탈한 웃음소리와 함께 힘찬 출발해 봅니다 하셨어요. 여러분께 뭐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반쪽 믿음, 그런 저를 용서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하신 아버지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감사기도 드리는 오늘이 되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도니스님 기도와 함께하며 신청하신 곡 들려드립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오늘은 최유정의 목소리로 들려드려요.

다이아몬드님과 함께 예수나의 치료자 오늘 텐트메이커스 송재홍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하나비님께서 네, 하나님께 영광. 우리 딸도 이름이 하영인데요. 도전하는 하영이에게 담대함 그리고 당선되길 함께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인 딸들이 되길 원하고 바랍니다 하셨어요. 아멘. 이 모든 시간이 우리 하영이들에게 성장하는 시간이 되리라 또 믿습니다. 왕코님도 오셨고요. 추억님 감사합니다. 풀꽃님은 함께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웃음꽃을 피우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듯한 그런 시간,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시간이라고 하셨어요. 저도 잠시 상상을 해보니까 그 발 아래에 시원한 물이 흐르고 여러분과 오손도손 얘기 나누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하고요. 이어서 아름다운 하늘과 함께 들으려고 걸어놨습니다. For a beauty of the earth.

희망은과님과 함께 아카펠라 앨범에서 How Great Thou Art, 주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과 함께 들었습니다. 신감사님, 나눔이 있는 또 오늘을 살고 계시네요. 영래님, 저희 부부는 시니어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침에 아내가 출근하면서 한마디 합니다. 마늘 까야 되는데, 마늘 까야 되는데, 걱정스럽게 말을 하는데, 다행히 저는 오후 출근이라 그러면 나보고 까라는 건가 싶어서 마늘이 담긴 그릇을 탁자에 가져다 놓고 예 깝니다. 이제 슬슬 출근 준비해야겠습니다 하셨는데 딱 그 마늘 까야 하는데 라는 말 속에 담긴 당신이 좀 까면 어때요? 라는 그 행간을 읽으신 영래님.

예. 칭찬합니다. 아내분이 퇴근해서 오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3665번님께서 우리 가족, 너구리 가족과 함께 걷고 왔습니다. 아가는 뒤따라가는데 어찌나 빠른지요. 함께 있는 사진은 못 찍고 독서집만 찍었어요. 아유, 이뻐라. 사진 보내주시니까 함께 그 길을 걸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예, 듭니다. 가브리엘님이 가끔씩 삼형제 아가가 오는데요. 아무리 조심을 시켜도 아래층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작지만 선물을 드리면 홀로 사시는 할머님께서 아유 사람 사는 것 같아서 좋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신다고요. 참 고마운 이웃입니다. 층간소음에 지혜와 사랑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셨어요. 같은 일인데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시끄럽긴 할 거예요. 이 아이들 얼마나 에너지가 넘쳐요. 삼형제가 함께 뛰니까. 근데 아이고 사람 사는 것 같아서 좋네라고 해석해 주시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네요. 그죠? 오늘 끝곡으로 유가 부르는 장선이 박희영이 부르는 엘샤다이 전해드립니다. 이 곡은 오늘 지금이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이 신청하신 엘샤다이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오늘도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로 보내세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사랑해 CBS.
1: 저는 꿈 노트라고 부르는 공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보통 공책인데 거기다 제 희망과 꿈과 저를 고무시키는 말들을 기록하죠. 가끔 한적한 시간에 꿈 노트를 뒤적거리며 3년, 4년, 5년 전에 써놓은 것들을 들여다보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어떤 것들은 당시엔 불가능한 듯 여겨졌지만 요즘은 오히려 시시할 정도니까요. 저는 계속 꿈을 이루며 전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술가 매튜 켈리의 위대한 나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입니다. 이 찬송은 영국 자유교회 목사인 스몰이 작시하고 미국인 음악가 스테빈스가 곡을 붙인 찬송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월적인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고 오직 그분만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는 내용을 담은 은혜로운 찬송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친히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으며 그 사랑의 음성으로 죄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 찬송은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라는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우리를 참 좋은 친구라고 노래하는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입니다.

0: CBS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냥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두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